가을이 하루하루 제 빛깔을 찾아가는 이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미뤄둔 약속도 잡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혼자 걷고도 싶고요. 마음까지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계절이죠. 게다가 오늘 퇴근길부터는 또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연휴까지 좋은 날. 오늘은 설레는 황금 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10월 2일 또다시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행복한 금요일 첫 곡은요. 스티브 밀러 밴드 Rock and Me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아, 오늘 아침은 좀 삽상하다 못해 찬기가 느껴지지 않았나요? 창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먼저 열거든요. 춥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계절이 바뀌었다는 건 달력보다 몸이 먼저 알아채죠. 바람이 달라지고 햇살이 달라지고 괜히 또 걷고 싶어지고 또 오늘 퇴근길부터는 또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혹시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밀린 잠 푹 주무시겠다는 분,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겠다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참종가족 여러분은 이번 연휴 무엇을 하면서 보내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금요일 풍경과 연휴 계획, 신청곡까지 보내주세요. 오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3911님, 수녀님,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성당 레주에서 김포 성채 순례 성직 갑니다. 아우, 좋으시겠어요.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50대 후반인 제가 70대, 80대, 90대 어머니 단원들과 돌아오는 길에 가을 정취를 제대로 즐기러 장흥 조각 공원에 들려 인생 가을 사진도 많이 찍을 예정이라고요. 아, 잘 다녀오세요. 아유, 어르신들 모시고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0502님, 재수생 아들 중3 막내딸 저와 함께 꼭 꿈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기억해달라고 하셨어요. 오, 재수생 아들과 중생 막내딸 그리고 0502님, 정말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보일 것 같아요. 꿈이 어떤 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꿈을 이뤘다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꿈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여정이 더 길잖아요. 꿈을 이룬 순간보다. 그래서 가는 여정이 더 중요하고 행복한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창가. 노인들의 일상을 조금은 씁쓸하지만 그러나 재치있게 담은 글입니다. 전구 다 쓸 때까지 남지 않은 나의 수명.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었네.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자명종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연명치료 필요 없다 써놓고 매일 병원에 다닌다. 만복이 절반 이상이 물건 찾는데 채워지네. 병원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들은 병명은 노환입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 없는데 전액을 다 내야 하는 이발료가 아깝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나이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나이 한 살씩 보태다 보면 하루하루 그 시간의 심지가 줄어드는 마음이죠. 사실 누구나 내일 일은 모르지만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려 해도 내가 이 아이의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그 상환 기간이 나에게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종이랑 펜을 찾는 사이 쓰려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물건 하나 찾느라 집안을 몇 바퀴 돌고 나면 만복이 숫자는 또 올라가 있습니다. 평생 자명종 소리에 깨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명종보다 먼저 눈을 뜨고 연명치료 필요 없다며 온 가족 사인까지 받았는데 매일 병원 다니면서 약봉지가 쌓이고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퇴행성, 노환 이런 병명을 듣게 됩니다. 몇 가닥 안 남은 머리털인데 이발료, 파마, 염색, 요금은 다 물어야 하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세월을 따라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20살의

나도 30살에 나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자 시인은 30세에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라고 했죠. 그렇게 서른이 오고 쉰이 오고 예순과 이른도 찾아옵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평화롭게 안녕할 수 있는 나이. 그것도 참 아름다운 노인이라는 이름이 아닐까요?

언젠가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전부라고.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0502님이 듣고 싶어하는 원 리퍼블릭 썸데이 듣고 왔습니다. 최승자 씨의 또 글이 이런 게 있어요. 참 우습다. 내가 57세라니.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내 나이 어떤데 저 나이 계산하게 돼요. 이렇게. 저 나이 모르겠어요. 내가 벌써 이 나이라니. 그런 순간들 있죠. 아, 마음으로 아직 내가 한참 청춘인데, 아니 청춘까지는 아니래도 난 젊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다가 어? 이거 뭐지?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간이 조금 더 존중받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일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깊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그런 경륜이라고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게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지금의 나이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보니 이런 건 참 좋더라 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큼은 정말 서럽다 서러워. 여러분이 직접 살아보니 알게 된 나이 듦의 좋은 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의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 가지씩 가지고 입장해 주세요. 100원 여러분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나눠주세요. 아우스틱님 맞아요. 머리숱도 없다고 놀림받고 있는데 이발할 때는 똑같이 받더라고요. 유유 그러게요. 그래서 이 머리숱으로 재서 받는 이발료 그런 법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하, 머리숱이 많으나 적으나 이발료는 똑같습니다. 아, 카타리나님 오늘 거제도 친정으로 내려가려고요. 추석 때 못 가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혼자 내려가서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가는 길은 멀지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가족이 조금 계시면 누군가 또 있다면 꼭 추석에 안 가고 다른 날 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는 팔남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명절 때 가지 않고 다른 날 가면 엄마, 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그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9450님 아침 일찍 밭에 나와 풀잎, 고추와 무, 배추잎에 보석처럼 매달린 영롱한 아침 이슬을 보며 작은 농사지만 고른 햇살과 비와 바람 등 많은 은총을 거저 주시어 올 한 해도 심고 가꾼 작물을 무사히 거둘 수 있게 도와준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하, 세상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또 하느님께 찬미 기도를 바쳤군요. 아,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그 밭에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묘사가 정말 탁월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걸 보내주셨어요. 1021님 결혼 10년 만에 아파트 장만하에 이번 주 입주합니다. 10년 만에 아파트 사신 건가요? 대출 받으셨을까요? 어쨌든 10년 만에 가신 거 축하드려요. 10년, 20년 돼도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3999님은 오늘도 출석합니다. 잘 오셨어요. 11월 7일 용산성당 교우들 명동성당 피전 갑니다. 요 가까운데요? 저희 옆집인데요? 잘 피전 마치시고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5153님이 신청하셨네요. 르 프르미의 모네르 디주루 하루의 첫 행복 들려드립니다.

르프리미의 보네르 디주르 하루의 첫 행복 핑크 마르틴이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은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음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오늘 또 이 시간 참 좋은 오늘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추억의 노래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9450님이 신청하신 김민기 아침이슬 6512님이 신청하신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두 곡 듣고요. 오늘의 공감 100배 오늘 노인의 날 노후 준비에 대한 공감하는 시간이니까요. 노후 준비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되는 시간, 공감 100배. 오늘의 주제는요, 노인의 날을 맞아서 초고령화 사회 모두의 걱정인 나의 노후 준비는 네모다. 그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노인의 날을 맞아서 나의 노후 준비는 네모다. 내가 생각하기에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모다. 노후 준비에 대한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나이 든 세대만의 일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도 점점 젊어진다고 하는데요. 누구도 예의일 수 없는 노년의 시간. 노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오늘은 잠시 멈춰서 나의 노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런 공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후 준비는 네모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네모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물론 당첨자분에게 선물도 드립니다. 와, 우리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많으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5982님. 요즘은 늙어서 걱정할까 봐 연금, 기초생활비, 교통카드 등등 챙겨줍니다.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사실 계획을 짤 때 머리가 아프긴 하죠. 평소에 그래도 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3524님, 나이 들어서 좋은 건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부쩍 잘 느낀다는 겁니다. 김치 한 조각 먹을 때도 만드신 분의 정성과 노력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요. 너무 좋은데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에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젊을 때는 일하느냐고 바빠서 정말 그 꽃 한 송이도 보고 감상할 줄 모르는 그런 분주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잡초 하나도 멈춰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9450님, 올해 친구, 가족, 후배 등 지인들과 칠순을 꽤 여러 번 지내고 있지만요. 고향에 남아 살고 있는 저는 아직도 그저 동네 막내일 뿐입니다. 천주교 교인이 많은 마을 특성상 주일마다 새벽 미사 후 해장국 같이 나누며 자주 만나는 동갑내기 벗들은 거의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은 불확실한 미래. 부모님께 받은 것도 저거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치고 진땀 흘린 그 젊은 시절보다는 이룬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런 별로 걱정 없는 지금이 충분히 감사하고 평화로워서 그 열정과 혼돈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이 좋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와,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좋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339님은 노후에는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 손실을 줄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그건 맞아요. 요즘 많이 듣는 게 근육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육 운동이 또 힘들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쿵푸 팬더 OST 곡입니다. 칼 더글래스 쿵푸 파이팅.

쿵후팬더 OST곡 칼 더글라스 쿵후 파이팅, 주토피아 OST곡 샤키라 트라이 에브리띵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해보는 시간. 오늘은 노인의 날을 맞아서 고령화 시대 모두의 최대 화두인 나의 노후 준비는 네모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네모 상자들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네모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5982님은요. 아우, 성경 필사, 전국 성지 다니기, 여정 9년 마무리하기. 오, 거룩하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 세 가지 다 이뤄내시길 바라봅니다. 599님은 저의 노후 준비는 이제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고들 말하는 저희 수호천사에게 오늘이 제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라고 말하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참 수호천사의 날이잖아요. 수호천사 축일입니다. 안젤라 축일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말, 그리고 오늘이 제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노후 준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0756님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 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건강하게 살면서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 한 잔으로 얘기꽃도 피우고 짧은 여행도 다니고 그것이 제 꿈이고 계획입니다. 나이를 먹으니 소박한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소박하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거창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 안에 평범하고 소박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게 되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여행 다니고 이것도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90대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 많으니까 100세까지 그 이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나의 노후 준비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네모칸 만나고 있는데요. 건강일 수도 있고 욕심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7408님은 저는 노후 준비는 현재 실천하고 있는 마라톤 계속 뛸 겁니다. 9월 미리네 마라톤 평화런도 신청했고요. 9월에는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나이는 55년생입니다. 55세라는 건 아니죠? 55년생이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달리기 하고 있는데 저도 7408님을 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상 달리기.

윤상 달리기 김현철 일생을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공감 백백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한 살씩 천천히 온 것 같은데 벌써 먼 길을 걸어왔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름보다는 내가 걸어온 시간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거울 속의 나에게도 아 여기까지 오느냐 애썼다 참 잘왔다 이런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1573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안치환 내가 만일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생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2026년 소비 트렌드 가운데 필코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을 뜻하는 필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요.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만족과 감정적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 흐름을 뜻합니다. 결국 소비도 내 마음이 고르는 선택이라는 이야기겠죠. 작은 꽃 한 다발,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를 위해 고른 음악 한 곡처럼요. 자, 어쩌면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지금 내 기분을 먼저 알아차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장필립 라모의 4M 콘서트 클럽 생협주곡 4권 가운데에서 세 번째 곡 라모. 자, 라모에 대해서 이렇게

0: Jean-Philippe Rameau의 Quatrième Concert, 클라우스행 협주곡집 4권 가운데서 세 번째 곡 La Rameau,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당한 분이었나 보죠. 자, 피아니스트 빅킹쿨 올랍손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소비도 선택이다. 오, 여는 말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요. 마리안나 언제나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오늘은 합창 결석하고 헝가리에서 오실 손님 맞이 준비하러 갑니다. 어우, 세계인을 서울에서 다 만나고 계시네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행복한 출발 명동백장님과 함께할게요. 자, 유경란 씨 반가운 문자 왔네요. 6주년 음악회 당첨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 안녕하세요. 이제 오후에 진짜 멋진 초대장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6주년 기념 파티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드레스 코드는 뭐 원피스에다가 뭐 뾰족구두 축하하는 마음 가득 안고 즐겁게 갈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비올렛다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6주년 월요일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로베르트 슈만의 Shadow Changes into Bone.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슈만의 Nachtstück, 밤의 소품, 디플렛 장조, 작품 23의 4에 이렇게 영어 가사를 붙였습니다. 보컬에는 말라코프 코발스키였고요. 피아노에 이골 레빗이 함께 해줬습니다. 아주 개성적인 작업을 또 이렇게 했죠. 자, 오늘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기 오렌지꽃 향기 유클 반갑습니다. 1번님 음성을 들으니 컨디션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유클 음악회 기대에 마음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클 오늘은 걷는데 쌀쌀함이 옷 속을 파고드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두꺼운 약간 두꺼운 그 점퍼 입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 잘 유지하세요. 이렇게 또 하늘사랑 올려주셨고요. 하늘사랑님은 늘 아주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주셔서 아주 참 그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레스코드 저는 수수하게 입고 갈 듯해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니클라라 올려주셨고요.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글잠 올려주셨고요. 세라오시보 음유시인 같아요. 그렇죠. 이 말라코프 코발스키 아주 음유시인적인 그런 목소리를 또 들려줬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유럽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입니다. 10월 12일 고향 아람누리, 또 10월 11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펼쳐지는데요. 각각 세 분께 두 장씩 해서 여섯 장 여러분께 드립니다. 1부는 사운드 오브 에겐버그, 그리고 Remember Me가 2막인데요. 이번 한국 공연에 합시코드 연주자이자 음악감독 미하일 헬, 오페라 연출가 토마스 휘프트,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이자 프로듀서 게어르크 크로나이스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성악가인 소프라노 소피 데인먼과 바리톤 디트리 헨셀이 함께하고요. 일부 사운드 오브 에겐베르크에서는 예술과 음악이 바로크 시대에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에겐베르크 성을 주제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에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고음악 콘서트로 들려줍니다. 2부 Remember Me는 음악극 형식의 공연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유럽 역사 속 강제 이주의 상흔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며 남겨진 기억의 시적 정서를 무대 위에서 펼쳐낼 예정입니다. 자, 이 공연 모두 여섯 분께 드리니까요. 두 공연 모두 여섯 분께 드리니까 10월 10일인지 11일인지 고향 아름누리 아트센터 인천 중에서 골라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953으로 받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1악장 알레그로 논 드로뽀, 첼로의 스테판 모리스, 피아노의 알라스데어 빗손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작품 3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들으셨습니다. 웨일스 출신 첼리스트 스테판 모리스의 연주였는데요. 이 스테판 모리스는 예우디 메뉴인 스쿨 출신이고요. 비엔나에서는 하인리 시프한테 배웠습니다. 하인리 시프도 이 브람스 첼로 소나타를 아주 연주를 잘했는데 그래서 스승 따라가나요? 아, 그리고 로얄 노던 심포니아 예, 또 수석 첼리스트로 또 활약 중입니다. 이 쓰고 있는 악기, 지금 들으신 악기가 1695년 이에로니무스 아마띠, 이 아마띠 주니어 바로 이 악기를 또 쓰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고 깊이 있는 음색 잘 들었죠? 피아니스트 알라스데어 빗손과 자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2026 서울국제음악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삶에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8시 세레나데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고요. 10월 11일 일요일은 오후 5시 심포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이렇게 펼쳐지는데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세레나데 공연 브람스의 세레나데 1번과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 연주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다 집결했네요. 좋은 공연이고요.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전당 콘서트홀 심포 오케스트라 빛과 그림자 서진이 지휘하고 메초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이언 보스트리치,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또 호른의 라도반 블라드코비치, 바이올린의 엘리나 베흘레, 비올라 이한나, 피아노의 박종회, 또 이경선 악장과 함께하는 심포 오케스트라가 레스피기의 석양,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브리튼의 테너와 홀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샤스타코비치의 피아노와 트럼펫,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공연 공히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10월 10일 토요일인지 10월 11일 일요일인지 여러분 정하셔서 세레나데냐 빛과 그림자냐 정하셔서 저희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하이든 레스라인 이번에 또 서울국제음악제에 출연하는 이언 보스리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작품 3의 3번 또 257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드레이크 줄리어스 드레이크는 뭐 통영국제음악제에서도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준 참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짧아서 좋죠. 이 곡은 또 프란츠 슈베르트의 하이든 레슬라인 들장미 작품 3의 3 도이치 번호 257 테너 이언 버스트리치 피아노의 줄리어스 드레이기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들장미 또 이 아주 여름에 즐겼었는데 좋습니다. 자 이번에 글잠 브람스의 가을이 왔긴 왔나 봅니다. 이렇게 또 좀 전에 브람스 첼로 소나타 1번 스테판 모리스의 첼로 연주를 들으시면서 또 올려주셨어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지휘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입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지휘자로 자리 잡은 뒤에도 종종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피아노 독주까지 맡았는데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파리 오케스트라 같은 세계 정상급 악단과 함께 직접 건반 앞에 앉아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모습은 오랜 클래식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출발해 지휘자로 세계 무대를 누빈 에센바흐였기에 가능한 장면이었죠. 그의 음악 철학을 보여주는 말도 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 이 체코 작가죠. 체스코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인데요. 에센바흐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들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굳어있던 감각을 깨워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에게 음악은 편안한 장식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9번 F장조 K번호 459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피아노와 지휘의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악단인 파리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르 드 파리의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프랑스 음악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 레퍼토리, 현대 음악까지 폭넓게 다루며 악단의 음악적 폭을 넓혔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다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또 하나의 중요한 이력을 남겼죠. 임기를 마친 뒤에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명예주의자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주의자로 활동합니다. 독일 음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에서 고전과 낭만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자신의 음악적 방향을 꾸준히 이어갔죠. 여기에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악단들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에센바흐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자리에 오르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도시 옛 독일 브레슬라우이자 오늘날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의 예술감독을 맡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상처를 겪었던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출생지와 다시 음악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0을 넘긴 지금도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센바흐가 이끌었던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의 음악 세계에 마무리할 텐데요. 자, 프란츠 슈레커의 Valse Lente, 느린 왈츠. 근데 여기 랑트에는 약간 그 우물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렌토. 자,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1873년 모나코에서 태어났고 1934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난 오스트리아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또 오페라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가 프란츠 슈레커의 왈슬랑트, 느린 왈츠,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한 콘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프란츠 슈레커는 상당히 좀 주목해야 할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요. 낭만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신증물주의가 섞인 미학적 다양성이 돋보이는 기법을 개발했고요. 1920년대에는 리하르트 바그너 다음으로 중요한 오페라 작곡가로 이렇게 다뤄질 정도였는데 1920년대에 독일 그 나치 국가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문화 정책의 탄압 대상이 되어가지고 퇴폐 예술가로 낙인이 찍혀서 그만 이렇게 좀 날개를 펴지 못한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술가의 한국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편 내일도 이어집니다. 음악도 피날레 우리들과 안녕 잘 지내 모두 잘 지내렴 하는 듯합니다. 귀동교환 E2 1범님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셔요. 곧 짧은 연휴 시작이네요. 지니클라라 에센바흐님 보내드려야 하는 오늘 이번 주도 또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안경근 스테파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늦은 인사드립니다. 종로 2가 다녀오느라 지각했네요. 거기서 뭐 하셨나요? 요즘에 국제적으로 뜨는 종로 2인데요.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온에어 콘서트에 초청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기대되고요. 프레드릭 쇼팡의 Variations in E Major on Non Più Mesta. 난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도 돼. 로시니의 라 체네렌토올라 신데렐라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플루스의 샤론 베잘리 그리고 피아노의 어빈 나지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7: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이클 레너드의 I'm All Smiles. 아, 계속 웃고 있습니다. The Clark Borland Big Band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세련된 빅밴드의 연주. 10월 2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함께 또 들려드렸습니다. 퀴즈 카페가 있는 2부겠죠? 늦었습니다. 이미르 시켄 찬스입니다. 지각 출석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영미 MJQ 맞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The Clark Borland Big Band였습니다. 퀴즈 타임 수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익숙한 플루스의 선율 이 곡 하면 생각나는 우리 역시 우리 초대 손님 영향인 듯 들렸습니다. 지니 클라라 올려주셨고요. 정현 마리아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월요일부터 반가웠습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믹스 커피가 몸에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알커피 반 스푼쯤 추가하면 더 맛있어요. 저의 취향. 커피 한 잔과 유클의 음악 최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귀동 요한 이투 놀기가 일하기보다 힘드네요. 빨리 비행장 가고 싶어요. 오늘 비행장 가시나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현 마리아 많이 늦은 출석입니다. 밖에서 들어왔는데 하늘을 보니 서쪽 하늘은 하얀 반달이 머물러 있어요. 낮에 나온 하얀 반달은 추석의 보름달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 반달이 되었네요. 모든 유클림들 오늘 하루도 해피데이예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업일 그쳐 그 바람에 월요일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듯요. 모두 건강히 보내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에센바흐님 보내드려야 하는 오늘 이번 주도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삼신홀딩스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니콜라 피오렌차의 첼로 협주곡 1번 F장조 4악장 알레그로, 오늘 첼로의 오펠리가이아르 풀치넬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마르 발렌테 헤네라시온 1980년대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반도네온의 리오타 꼬마츠, 피아노의 오누키 다에코 연주로 감상하시죠.

오마르 발렌테의 헤네라시온 80, 1980년대 세대. 아, 저도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반도네온의 고마츠리오타, 그리고 피아노의 오누키 다했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앨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걸 라디오에서 듣네요. 고마츠리오타 고상지 씨의 스승님이죠. 영미 씨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로 3가 볼일 보러 갔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카페 안에서 누워있다가 전철 타고 그냥 집에 들어왔네요. 아유, 이미리 씨 건강 조심하세요. 두 분들 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두 분이 같은 무대에서 번갈아 연주하는 걸 봤습니다. 고마츠 리오타, 리오타 고마츠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영미 씨 올려주셨고, 이미리 씨가 가곡 동심초 신청했습니다. 아무 때나 자리 있을 때 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영미 씨는 이 고마츠리오타의 이 앨범이 명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글삼, 슈만의 첼로 소나타 1번 라둘루프. 응? 첼로 소나타인데 라둘루프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혹시 그 피아노 반주인가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유경랑 씨는 그 6월 6주년 보고 청계천 걸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미르 씨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시원한 산책길 될 것 같아요. 좋은 공연 보시고 또 산책하고 아주 꿈같은 월요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복을 입고 정해진 계급과 규율에 따라 움직이며 때로는 아주 먼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도 하는데요. 음악 속에서도 이들은 자주 등장하죠. 영화 Good Morning Vietnam에서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흐르는데요. 아름다운 노래와 전쟁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현실이 대비되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고요. 비제 오페라 까르멘에 나오는 돈 호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집시여인 까르멘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순진한 이것으로 등장하고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마리를 사랑한 토니오가 마리와 결혼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 입대를 결심합니다. 또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은 19세기 유쾌하고 용맹한 이 사람들의 생활과 진군을 묘사한 오페레타 서곡인데요. 제복과 행진곡을 떠올리면 알 수 있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소방관, 2번 군인, 3번 간호사, 4번 파일럿.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 이어집니다. 조지 데이비스 와이스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영화 Good Morning Vietnam 가운데서 이 보컬의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감상하시겠고요. 이어서 조르지 비제 까르멘 중에서 Je le veux Carmen, La flèche que tu m'avais jetée. 날 원해요, 난 원해요 까르멘. 당신이 내게 던져준 이 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돈 소세의 음성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버트랑 드 비이가 지휘한 바이리쉬스 슈타츠 오케스터,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가이탄 도니세티의 La fille de Résimon, 연대의 딸, 연대의 아가씨 가운데서 아 메자미, 아 친구들이여, Quel jour de fête,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축제의 날, 이러면서 21년대, 프랑스 21년대에 들어가는 걸 너무나 기뻐하는 토니오의 모습입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무려 9번의 하이C가 장렬하죠. 마리톤 니콜라 미하일로비치, 그리고 리카르도 프리츠가 지휘한 오르케스트라 심포니카 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그리고 코로 심포니코 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인데요.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초대석에서는 김건우 씨가 이 곡을 아주 멋지게 불러줬던 기억이 나네요. 프란스 폰 주페의 라히테 카발레리에, 경기병 서곡 이반 레푸지치가 지휘한 뮌헨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또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복과 행진곡을 떠올리면 알 수 있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소방관, 2번 군인, 3번 간호사, 4번 파일럿. 어려울까요?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프란스 폰 주페의 라히테 카발레리에 경기병 그 오버처 서곡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페레타의 서곡이거든요. 이반 레부지치가 지휘한 미넨 방송교향악단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벨칸토 오페라 라 퓨 도 레지망 연대의 딸 그 중에서 아메자미 겔 주드 페트 아 친구들이요 오늘은 축제의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자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바리톤 니콜라 미하일로비치 그 연대장이었고요. 또 리카르도 프리츠가 지휘한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르지 비제의 까르멘 가운데서 줄르베

Morning Vietnam 있죠. 1987년에 나왔는데 이 영화 보면서 대학 시절에 제가 나도 저런 DJ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런 그 활기찬 DJ 하고 싶다는데 그렇게 된 것 같죠? 자, 근데 그때 그 상사 그 위에 있던 그 이제 장교였나요? 그 사람이 아, 이 세상의 최고 음악은 폴카란 말이다. 이러면서 폴카를 계속 틀어가지고 이 군인들이 굉장히 그 재미없어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5392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마음껏 듣습니다. 밖에 나가려던 발걸음 항상 멈추게 하는 이 시간 행복합니다. 저의 1년 루틴을 바꿔버린 장일범의 클래식 너무 감사합니다. 와, 최고의 칭찬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4541 군부대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군인이 지금 오셨나요? 문제 풀면서 잠시 머리도 식히고 즐거운 시간 보내네요. 정답은 군인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뭐 군무원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군인이실 수도 있고. 좋습니다. 7852 정답 군인 보내요.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 덕분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군인 여러분 늘 건강하고 안전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800 정답 군인. 조카가 카투사 시험을 본다고 해서 카투사로 다녀온 우리 아들에게 이번 추석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미군 부대로 가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네요. 조카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주위에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그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초대 프로듀서도 카투사 출신이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정답 군인이었습니다. 자, 이뮤리 씨 경기병 서곡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뮤리 씨 에드워드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은 악기 박물관 앞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저는 오늘 연차 쓰고 관악산에 오르고 있어요. 알비나 선선하니 라디오 들으면서 걷는데 여유지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야 관악산의 그 시원한 공기가 여기까지 스튜디오까지 명동 스튜디오까지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악산 가본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하네요. 유경란 씨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좀 오래됐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께 이렇게 우리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5800-7852 그리고 군부대에 계신 분 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4541 여기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즐거운 커피 타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G장 조 호버캠 번호 1 그중에 100 밀리터리 군대 교향곡 가운데 3악장 매뉴에토 트리오 모데라토 감상하시겠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쥐장 저 허버캠 번호 1, 100 밀리터리, 이 군대의 위용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3악장 매뉴에토 트리오 모데라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저 사랑의 묘약에는 그 당나라 부대가 나오는데 스페인. 자, 하여튼 아주 절도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4541. 아, 저는 군부대는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고 군부대 근처에서 듣습니다. 군부대 속 아니었어요? 자, 6521 쓰시는 분. 예전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밤마다 애가 탈영해서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는데 로파심이었죠. 와, 이거야. 잘 지내고 제대했어요. 약하기만 한 아들인 줄로 잘못 알았던 거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주 건장한 또 아드님이 잘 제대하고 오셨군요. 자, 내일 10월 3일 토요일에는 CPBC FM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집,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오페라가 되다. 이 메시앙이 오페라를 쓴 작품인데요. 특집으로 함께해서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은 하루 쉬게 되고 신나라 플로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해서 저와는 만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특집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성인 프란치스코의 삶과 또 프란치스코 성인을 오페라로 만든 메시앙의 오페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속 음악들을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6주년 음악회 10월 5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프루지와 투어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김도현, 소프라노 장혜지, 마리톤 노현우,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화와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합니다. 어떤 음악회에서도 만날 수 없는 풍성하고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는 유클의 6주년 온에어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공연장으로 옮겼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꼭 만나서 음악회도 함께하고 사진도 찍고 축제의 시간 함께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취소표가 나와서 아쉽게 당첨 안 되신 분들 오늘 또 연락이 갈지 모르니까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월요일에 방송하고 또 무대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월요일 당첨되신 분들 오후 4시에 프루지오 아트홀 을지로 사가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외에서 봉부 중인 아들 생활비 짐 보내야 해서 스텔라인데요. 재택근무 중인데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가요를 더 좋아하나. 오늘 장일범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기운 좀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운 내시라고 루트비 판 베토벤의 7개의 바가텔 작품 33 가운데 1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꽈지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랜델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그쵸.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과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남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보안수사보건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로 한국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외교적인 오해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정동열 통일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 폭발에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휴전선과 분계선 불일치 문제라며 남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오늘 오전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한다며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휴전선으로 불리는 군사 분계선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MDL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하는 일을 그런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시 남과 북이 만나서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오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을지로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청 폐지에 보안수사보건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발언 도중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안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 동안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보건법을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중수청 출범 준비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오전 9시경에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오늘 오전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제청 20여일 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중수청장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법관 공석 사태에 지금 국민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정점인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의회의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청이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권한인가, 책무로 봤을 때 과연 국민의 신속재판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냐는 게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복잡하게 꼬인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과 실무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형사사법 역설적으로 대단히 단순해야 한다며 단순의 고장이 나지 않은 시계 무브먼트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의 단순함이 확보되어 오류와 고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로 한국과 갈등을 빚은 것에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안드리 사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이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과 구체적인 성과가 계속 이어지고 더 탄력받길 매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비아 장관은 최근에 며칠 동안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매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신규 부지의 조사와 발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기구 공공택지 조사 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신설된 공공택지조사개발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산하의 과장을 비롯해 7명 정원으로 설치됐습니다.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더 투입함으로써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지난달 말 박국지 대례사 여사로부터 신학생들을 위한 후원금 2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분은 박 여사가 지난 5월 별세한 남편 고 허종중 바우로 씨가 신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품었던 뜻을 이어 기부를 결정했으며 후원금은 신학생들의 학업과 소명 준비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해 3년 8개월 동안 이어온 신규주택 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했습니다. 대구는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2023년 2월 13,000여 가구에서 올해 8월 4,000여 가구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에 비해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정 수준인 12,500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2,8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규주택 사업 승인을 다시 시작하고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기간도 최대 1년가량 줄일 계획입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지산범물과 성서 7곡 등 노후택지지구 18곳의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다만 미분양이 다시 늘지 않도록 사업 입지와 규모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승인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북도청 천년숲에서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68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안전체험과 공연 등 모두 71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은 화재 대피와 완강기 사용, 지진 산불 대응,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견 훈련과 소방차 방수시연, 안전퀴즈와 보물찾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경상북도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경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에서 2026 문무대왕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과 해양 개척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재즈와 국악 공연을 비롯해 문무대왕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보는 특강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올해 5월에 개관했습니다. 전국의 쌀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회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내일까지 사흘 동안 포항 종합운동장 1원에서 열립니다. 다시 쌀의 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쌀 전업농 회원과 가족, 지역 주민 등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과 전국 우수 브랜드 쌀과 농기계 전시, 지역 농산물 판매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리고 쌀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 기반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합니다. 한편 대구에는 110개 골목형 상점가에 8천여 개 점포가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0: 수강권을 쓸수있는 점포에는 깃발과 스티커 등을 설치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18개 골목형 상점가에는 입간판과 안내시설, 포토존 등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홍보 공간을 조성합니다.이밖에도 상권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와 온누리 상품권 이용 점포 혜택 등을 SNS 와 온라인으로 홍보합니다.대구에서첨단의료와안티에이징분야를대표하는대형국제학술대회세개가잇따라열립니다.먼저오늘14일부터나흘동안세계신경재활총회가열리는데세계60여개국의료진이참여합니다.또다음달4일부터는아태의용생태공학학술대회가27년만에국내에서개최되고다음달13일부터4흘동안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도열려예방장수의학까지아우르는최신의료기술을선보입니다.날씨입니다.오늘대구와경북지역은대체로맑겠습니다.대구의지금기온은 21.4 도입니다.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마칩니다.가톨릭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삶의길잡이가되어드리는오늘의강론.이번주에는남산성당서찬석제르마노신부의강론을보내드립니다.오늘의강론본방송은매주월요일에서토요일까지오전6시50분,재방송은오후4시50분,밤11시50분에들을수있습니다.또대구가톨릭평화방송홈페이지를통해서도다시들으실수있습니다.주님과함께하는평화로운시간되시기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경험도청년들의열정도모두각자의시대가만든장점입니다.시대의차이가세대차이가되지않도록대화와공감으로서로를이어주세요.함께사는대구,세대를잇다.대구경북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44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요즘 유명한 떡집들은요, 떡플런이 필수라고 하죠. 길을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그나마도 조금만 늦으면 없어서 못 산다고 해요. 아니, 떡 하나 사 먹겠다고 이렇게까지? 싶다가도, 그래, 정말 좋아하는 떡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만 보면요, 이렇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또 기꺼이 기다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먼 길에 달려가고, 또 보고 싶은 공연을 보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또 나에게는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즐거운 거 아닐까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수고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건가 봐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뉴진스의 디토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떡풀런이라는 말, 떡과 오풀런을 합친 말이죠. 인기 있는 떡을 사려고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거나 떡집이 여는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달려가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이 떡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약간 전통 간식 같은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런 떡이 요즘에는 찾아가서 먹는 그런 인기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호박 인절미 아니면 피자 설기 이런 떡들이요. 전통 떡에 요즘 입맛을 입힌 그런 퓨전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 아이유도 떡풀런을 했다고 하죠. 이른 아침 광주의 한 떡집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보면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그 시간과 수고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 피자 설기 참 유명한 간식으로 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백설기에다가 피자 소스를 싹 바르고요. 그 위에 페퍼론이나 햄 같은 걸 딱 얹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그런 간식이에요. 떡을 한 입 딱 먹으면 와, 이 약간 피자 맛도 나고 이 떡에 쫀득쫀득한 느낌도 나는 그런 맛있는 간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간식이 한창 이렇게 인기가 떴던 이유는 이 피자 설기를 개발하신 분이 그 레시피를 이 전통 떡집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걸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떡집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힘입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레시피를 함께 공유했다라는 데서 사람들이 큰 주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나요? 요즘 사실 뭐 떡뿐만 아니라 줄 서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우리 청년들과 가끔 밥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면 이제 유명한 가게들 좀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한 번은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그 곱창집이 정말 줄이 한 시간은 서야 되는 그런 곱창집이었어요. 곱창집 앞부터 한 블럭을 지나서 그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줄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버스 기다리는 줄인지 곱창집 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긴 줄을 서는 그런 가게였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아 뭘 곱창 하나 먹자고 이렇게 긴 줄을 서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 줄을 서서 먹고 나니까 뭐 맛있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보기도 하고 아 인기 있는 맛집들을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밖에도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또 요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페이커 선수 팬이기 때문에 우리 페이커 선수 굿즈를 사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 오픈되면 바로 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긴 줄을 서고 좀 마음을 모아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도 우리 라디오 빵집에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줄 서서 빵집에 찾아와 주신 우리 빵집 손님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첼리아님 오셨는데요. 용디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루의 중심 신신우신 기다리면서 출석도장 콩콩 찍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고요. 김태클라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태클라님도 안녕하세요. 실비아님도 오늘 빵집 문 열고 들어와 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신우신 지각할 것 같아서 외출해서 총알 택시 타고 지각 면했네요. 저는 이 팥 찰시루떡을 보면 그리운 얼굴이 그려지면서 가슴이 또 따뜻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우리 실비아님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단골 손님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단골 손님분들 늘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우리 강용인의 빵집도 하루에 딱 한 번 오픈을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 15분에 문을 열고 우리 빵집 손님분들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늘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빵집 단골 손님들을 맞이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무언가를 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본 적이 있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별사랑해님께서 용디신부님 반갑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 기다림의 수고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것 같네요. 갑자기 떡이 인기라니까 뭘까 궁금해요. 우리 신부님 오실 때마다 이 신부님 오실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 기다린 우리 빵집 고객님들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자 설기, 호박 인절미 이런 게 유행이고 또 이렇게 줄을 서서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진짜 먹고 싶은 떡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유행하는 떡은 아니고 이 전라도에서 먹는 송편인데요. 이 송편 안에 동북콩을 집어넣은 콩 송편이에요. 이 송편이 보통 이렇게 작은 송편이잖아요. 전라도 송편은 되게 크거든요. 만두만한 사이즈거든요. 그 안에 이 동북콩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있는 딱 씹으면 콩의 식감이 싹싹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송편인데 아, 이번 추석 때 그걸 먹어보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제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먹지를 못했네요. 아, 저도 좀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고 줄을 서서 좀사 먹었어야 됐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춘희바라기님도 오늘 빵집 문 열고 이렇게 오픈런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미남 이민호 작가님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나는데요. 우리 작가님께서 9월의 순교자 성월에도 성지순례하기 좋지만 10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성지순례하기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묵주기도 성월의 첫 순례 과연 어디로 떠날지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클라라님께서요,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 4일 축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내일 모레 벌써 축일이니까 미리미리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10월 4일이 축일이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또 축일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주말 또 행복하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약간 저를 위해 만든 노래일까요? 우리 악뮤가 또 불러주는 노래, 악뮤의 롱디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일상에 딱 맞는 그런 맞춤 선곡으로 오늘 하루를 또 기쁘게 가득 채워드릴게요. 우격다짐님께서요, 용대신부님 일하면서 점심으로 라디오빵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우격다짐님 어서오세요. 이 라디오빵도 좋지만 점심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이렇게 일하시는 동안 이 신신우신이 우리 우격다짐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젤라님께서요, 계절옷 정리하면서 들어요. 늘 기쁘게 방송해 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젤라님 이렇게 빵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부산에서 또 이렇게 오늘 신신우신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계절옷 정리하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사실 살짝 스포일러를 하면요, 2부에 우리 젤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2부 빵지술래도 아주 맛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옷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아, 저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2부 자리도 좀 바꾸고요, 계절옷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름 입을 덮고 계속 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여름 동안 바지 두 개를 갈아입으면서 살았는데요, 베이지색 바지 하나, 카키색 바지 하나, 둘 다 이렇게 얇은 여름 바지를 빨아가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입었어요. 근데 오늘 올 때 보니까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가을 바지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그 가을 바지를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그 여러분 아시죠? 허벅지 쪽 해져가지고 터지는 거. 청바지인데 이 허벅지 쪽이 좀 해져 있어요. 제가 그거 수선 맡기겠다고 이 옷장 위에 올려놓은 게 벌써 4달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좀 가서 수선도 맡기고 계절옷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또 부산에서 숲길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출석합니다. 혼자 집안일 하다 보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숲길님 어서 오세요. 우리 신신우신이 숲길님께 이 시간에 또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사실 이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틀어놓고 내 일상의 BGM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때로는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하하 같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일 집중하느라 약간 이렇게 흘려가면서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게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 집안일 하실 때 심심하시면 신신우신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아 뭔가 허전하네 싶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신신우신을 안 틀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숲길님을 위해서 이 노래 함께 전해드릴게요. 하상욱과 옥상달빛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오늘 같은 날씨 속 우리가 또 함께 걸어가기 참 좋은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립니다. 정은지와 10cm가 함께 부릅니다. 같이 걸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 기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방학이 없는가? 어른들도 방학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을 방학에 소가도 꿈결로 이어가 볼게요.

화상욱과 옥상 달빛이 부른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정은지와 10cm가 함께 부른 같이 걸어요. 가을방학에 소가도 꿈결같이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세 곡 이렇게 이어서 들었네요. 혹시 이 방송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마 산책에 좋은 BGM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규모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오셨어요. 아, 우리 김규모님 어서오세요. 신신우 씨네 오신 걸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류신아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오늘은 유튜브 보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또 다시 이렇게 부산 분이 또 찾아와 주셨네요. 저 용디의 꿈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꿈이냐면, 저희 이제 평화방송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한달 살이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 달, 대구에서 한 달, 막 대전에서 한 달,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에서도 한달 보내고.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본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피디님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그두 가지만 좀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한 달씩 좀 지역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만나고, 그 지역에서 북콘도 하고, 또 라이브로 또 생활성가 콘서트도 하고 하면 좋겠네요. 괜찮으시면 우리 음향 감독님도 같이 가시죠. 네. 9351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이신가요? 우리 신부님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군요. 아, 너무 좋네요.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당 신부님은 안 나오시려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먼저 우리 9351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신신우신,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고 하는 저희 아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역사 깊은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본당 신부님을 이 라디오에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어느 본당, 어느 신부님인지.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모셔서 우리 신부님 어떻게 신부님이 되셨는지 성소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351님 신부님 이렇게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컨택해가지고 신부님을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고 신부님의 모든 걸 저희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신우신 프로그램 이렇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영애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라디오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출석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금요일 2부 라디오 성지순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말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알찬 코너들로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주말을 앞두고 성지순례 함께 떠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2부에도 맛있는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10월이면 곧 라디오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요. 와, 벌써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라디오 빵집 운영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였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부분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이 개편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집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는 어떻게 더 발전시켜 볼까? 저와 PD님과 또 작가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는 계속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코너,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우리 라디오 빵집 이 성지순례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이번에는 개편 때 이런 코너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신부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잘 모아서 이번 개편 때잘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빵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고객이 왕이다. 우리 고객님들의 의견 저희가 잘 듣고 한번 이렇게 개편해 보겠고요. 혹시 신부님 DJ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못 들어드리고 다른 의견들, 네, PD님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도 안 됩니다. 네, 저와 10년을 함께하기로 이미 도원 결의를 맺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요. 어떤 코너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또 음악 듣다 보니까 1부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후 2부, 우리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작가와 함께 또 성지순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2부로 어서 건너오세요.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볼!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

0: 곳곳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3: 신부님.
4: 네.
3: 밥은 드셨어요?
4: 아직이요.
3: 그럼 같이 드실래요?
4: 그러시죠.
3: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4: 저도 미안했어요.
2: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버스커 버스커의 잘할 걸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요즘 참 좋은 때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기도 좋은 때고 놀러 가기도 좋은 때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를 나 혼자만 즐기지 말고 좀 함께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또 최근에 혼자서 좀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만 보지 말고 소중한 사람들과 좀 같이 볼 걸. 내가 이 뭔가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먹게 됐을 때 좀 이렇게 그 사람도 생각을 해볼 걸이라는 좀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좋을수록 우리가 더 잘할 걸.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할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이 좋은 시절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이 잘할 걸이라는 노래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이재원님께서요. 선곡이 너무 좋아요. 간만에 점심 먹고 산책길에 이 날 좋으니까 말랑말랑한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저희 오늘 좋은 노래들 많이 또 전해드릴게요. 우리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들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우리 빵톡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겨자씨님께서 오셨는데요. 휘낭시에처럼 고소하고 쫀득쫀득 맛나게 진행해 주시는 용디 신부님 미리 축의를 또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축의를 이틀 앞두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또 축의 인사까지 이렇게 저는 듣게 되는데요. 이 감사한 마음 오늘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빵지순례로 보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작가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빵지순례,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도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이민호 작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 오세요.

0: K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I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엿 K 성지순례.
0: 맛있는
2: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우리 라디오 빵집의 모두 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또 보내고 이렇게 10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저는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이랑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조카들이 와갖고
0: 네,
1: 같이 또 놀아줬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은
0: 네,
1: 일하느냐고 편집하느냐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또 성지 촬영한 영상 편집하시느라고 결국에는 명절에도 성지순례와 함께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조카들에게 어떻게 용돈은 좀 많이 주셨나요?
1: 아, 저희는 그 특정한 이렇게 좀 뭐랄까 추석에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0: 오!
1: 설 연휴에만 줍니다.
0: 아, 그래요? 네. 조카들이 3천 원 별로 안 좋아하겠네.
1: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0: 네, 아, 네.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1: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우리는 설 명절에만 이렇게 함께한다.
1: 네.
0: 그 순례론도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 이제 백삼이 순교 성인들의 그런 이름을 가슴에 부착하고 함께 절두산과 새남터를 이렇게 사이를 마라톤으로 뛰셨는데 어떠셨나요?
1: 저는 일단 촬영으로 갔기 때문에 네, 뛰진 않았고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0: 네네네,
1: 굉장히 시원하게 갔어요. 제가 도보도 그렇고 늘 저는 그 실제로 걷는 부분보다 더 많이 뛰어다녔었는데
0: 네네네네,
1: 정말 쾌적하게 그 여러 사람들의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했어요.
0: 네, 이 104명 순교 성인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붙으셨나요? 아니면 스텝으로?
1: 저는 스텝입니다.
0: 네,
1: 그 이름이 없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이렇게 또 순교자들의 이름을 달고 뛰면서 중간에 또 순례 관련된 뭐 퀴즈도 풀고 함께 뭐 미사도 봉헌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또 전해 들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1: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다들 진짜 얼굴에 진짜 기쁨이 가득한.
0: 네.
1: 그리고 사실 그 백삼이 순교사님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자기한테 할당된 성인의 누군지를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 퀴즈 때 맞춰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설마 공부를 안 했으면 퀴즈 풀 때 네, 급하게 찾아갔고 아~ 맞췄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실제로
0: 네,
1: PD님도 오셨었어요.
0: 네. 아, 맞아요, 맞아요.
1: 예, 이제 아드님과 함께 갔는데
0: 네,
1: 정말 재밌었던 게 처음에 PD님은 이제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이 먼저 출발했는데
0: 네, 네,
1: 이제 아들분이 막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디님이 쫓아가면서 계속 뛰고 해서 아마 피디님이 안 계셨으면
0: 네,
1: 이제 아드님이 1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아빠랑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0: 아빠 뭐해 빨리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1: 아니,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계속 네, 달리고 있으면 피디님이 네, 뛰어가시면서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네네, 이제 가지 말라고 같이 가자고. 네.
0: 순교자인 그 부자의 이름을 또 이렇게
1: 아, 또 부자 달고, 이름을 또 네, 달았군요. 이름 볼 틈이 없었어요, 사실. 너무 빨리 가갖고. 네.
0: 이 또 순례론을 준비하신 게 저희 또 빵지 순례 순례지기인 최서지 수녀님께서 이렇게
1: 네,
0: 준비를 하셨는데 수녀님 잘 지내시죠?
1: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뭐 듣자하니 이렇게 또 논문 준비하시냐고 굉장히
0: 네,
1: 바쁘시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네.
0: 요즘에 또 이렇게 수녀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또 이렇게 전공을 하시면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바쁜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수녀님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순례론도 준비하시고 또 성지순례 소개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또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녀님 잘 계시죠 요요요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안부를 한번 전해봤습니다. 자, 우리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됐어요.
1: 네.
0: 작가님께서 지난달에 말씀해 주시기로 순교자 성월도 성지순례하기 너무 좋지만 10월이 진짜 성지순례하기 좋은 달이다라고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해주셨어요. 어떤 성지들, 어떤 성인 성녀들이 좀 먼저 떠오르시나요?
1: 사실 저는 그 누군가를 특정해서 떠올리기보다는 이때 사실 묵조기도를 하면서 순례를 할 수 있었고
0: 네,
1: 그 부분이 더 기도하기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특정하게 떠올리기보다 사실 이 전체적인 순교자들을 또 떠올리면서 네, 특히 이름 없는 무명 순교자들을 더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날씨가 또 너무나도 좋으니까 좀 예쁜 성지를 가고 네. 싶다라는 네. 그런 마음도 드는데 자 오늘 또 10월의 첫 순례이기도 하니까 서울 이상으로 또 핫한 그런 지역으로 떠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일부에 살짝 스포를 해드렸는데 네, 네. 오늘 부산행 한번 어떨까요?
1: 맞습니다.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0: 네, 사실 이 부산 정말 뭐 관광지기도 하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게 정말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부산행 순례는 또 처음이라서 부산 어느 곳에 갈지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도 약간 숫자 힌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숫자는 5와 8입니다.
0: 5와 8.
1: 네.
0: 부산에도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있나요?
1: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0: 아, 아니 네. 몰라가지고. 네. 네. 아 지하철과 관련된 이런 건 아니고.
1: 아 네 그건 아니고.
0: 뭔가 장소 안에 숫자 5와 네. 숫자 8이 연관돼 있는
1: 맞습니다.
0: 곳이다.
1: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장소 이름하고도 관련돼
0: 아,
1: 있고.
0: 장소 이름하고도 네. 관련이 되어 있고.
1: 그 다음에 숫자. 아,
0: 아 여기까지. 네, 숫자 5와 숫자 8이 연관되어 있는 장소 순례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아까 일부에서도 부산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듣고 생각한 순례지 어디일지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렇게 또 정답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과연 부산 어디로 떠날지 함께 맞춰주시고요. 순례지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의 가을에 만나

0: 윤건의 가을에 만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부산에 관련된 성지 숫자 5와 숫자 8과 관련된 성지 어딜까? 그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귀동묘한님께서 우리 성지순례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 이렇게
1: 어우,
0: 남겨주셨네요.
1: 반갑습니다.
0: 네. 꽃빛띠바라기님께서 오늘 최수지 수녀님 축일이신데 축하드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수녀님 축일이 네 오늘도 세라피나 축일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날을 또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또 수녀님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세라핌과 이제 여성용 세라피나 천사 축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많은 세라피나 분들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꽃빛띠바라기님께서 요즘 부산은 북항이가 대세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 부산 북항 또 친수공원에서 상어가 또 이렇게
1: 맞아요.
0: 나와가지고 약간 부산의 요즘 명물이라고 할수 있죠.
1: 맞아요.
0: 네.
1: 저도 너튜브로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0: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가지고 북항 이렇게 또 구경하고 가는데 아 저도 가서 좀 보고 싶네요. 우리 배승미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정답 오륜대 순교자 성지일까요? 순교하신 여덟 분의 묘소가 있고 이름에 오가 있는데라고 보내셨는데 혹시 맞나요?
1: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0: 와, 우리 배승민님 정답입니다. 와, 정확하게 힌트까지 딱 의미를
1: 네,
0: 맞춰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9941님께서도요. 정답 오륜대 순교 성지 두 명의 복자 그리고 6명의 가족까지 총 8명이라고 해주셨고요. 다음 주 10월 7일이 부산교구의 주보이신 묵주기도의 복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새로 지어진 이 성지 축성 봉헌식이 있다고 또 이렇게
1: 네,
0: 소식을
1: 맞습니다. 네, 이건
0: 보내주셨네요.
1: 오늘 또저안 그래도 전달해드리겠다고
0: 아,
1: 했죠. 네.
0: 그래서 또딱 맞는 성지를 이렇게 골라와
1: 네.
0: 주셨는데요.
1: 그러니까 성지 축성 봉헌식이 아니라
0: 네.
1: 새 성전을 축성하는
0: 아,
1: 날이죠. 네.
0: 성지에
1: 성지는 기존에
0: 지어지는
1: 있었었고요.
0: 네, 새
1: 네.
0: 성전 축복식
1: 네.
0: 이렇게 축성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성순남과 함께 떠나는 성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부산행 순례는 수영 장대 순교 성지와
0: 네.
1: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부산 순례 너무나도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 KTX부터 빨리 끊으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중에 혹시 부산에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부산역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모두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깃발 대신 빵 들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출발!
0: 출발! 자, 오늘 성순남과 함께 떠나는 부산 수영 장대 순교 성지와 오륜대 순교자 성지 두 곳인데요.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수영 장대는 왜 순교 성지고 오륜대는 왜 순교자 성지인가요?
1: 아, 이게 성지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0: 네.
1: 순교 성지가 중요합니다. 순교 성지는 순교터예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곳이
0: 네.
1: 순교 성지입니다. 그래갖고
0: 네.
1: 그냥 성지가 아니라 순교 성지라고 붙은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륜대는 그게 잘 보시면은 오륜대 순교 성지가 아니라
0: 네.
1: 오륜대 순교자 성지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기는 수영 장대에서 순교하신 여덟 분들이 묘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여기는 순교자가 계신 곳이고
0: 네.
1: 저쪽은 순교 성지인 거죠.
0: 네. 예를
1: 네.
0: 들어 뭐 절두산 이렇게 하면 처형터니까
1: 그래서 또
0: 순교
1: 순교성
0: 성지고
1: 네.
0: 내가 만약에 이분을 이렇게 모셨다.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대신학교도 지금 이렇게 성지로 한다면
1: 네.
0: 순교자 성지인 거네요.
1: 그쵸. 그러니까
0: 네.
1: 순교자는 그냥 부칙인데
0: 네.
1: 순교 성지가 분야 한 분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0: 그렇구나.
1: 성지가 사실
0: 네.
1: 성지로도 나뉘지만 순례지로도 나뉘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러면 이제
0: 그러네요.
1: 그런 곳들은 순례지인데
0: 네.
1: 크게 봐서 성지로 보는 거죠. 네.
0: 그렇구나. 이 부산의 이제 수영장대 순교 성지, 오륜대 순교자 성지 이렇게 두 곳으로 오늘 가볼 것 같은데 이 발음을 좀 잘해야겠어요.
1: 네.
0: 이 띄어쓰기를 잘못 읽으면 수영장이 큰 성지인가 약간 이렇게
1: 네.
0: 수영장대 성지.
1: 맞아요. 수영 장대 순교 성지.
0: 네.
1: 이게 수영은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가 수영구거든요.
0: 아, 부산 수영구. 네,
1: 그러니까 그 수영이 지형이고 장대는 네. 지금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지금 현재 용어로 따지면은 훈련소 같은 거예요.
0: 아, 연병장, 네, 연병장.
1: 네, 맞아요. 연병장. 네. 연병장은 보시면 딱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옛날 그 연병장이 있던 자리다. 네. 근데 이제 연병장이 순교 시대 때는 사실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 시대 때는 천주교 신자들을 여기서 처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경찰이나 군인하고 관련된 아~ 장소들이 순교터가 많죠.
0: 아, 그렇구나. 네. 네. 또 이런 또 지역과 역사를 알고 가면 우리가 좀 더 오늘 맛있게 빵지술래 떠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곳의 성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작가님의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일단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붙여서 하면 그 전에 우리 제가 언양성당 소개해드렸을 때 언양 지역으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유입됐다고 했잖아요. 영남 지역에 유입됐는데 이제 박해가 계속되니까 오히려 이제 신자들이 피신을 하려고 여기저기로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0: 아, 피신을
1: 오히려
0: 하기 위해.
1: 네. 박해가 천주교를 확산시키게 해준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제 부산이 예전 이름이 이제 동래인데
0: 네네.
1: 동래 지역에까지 천주교가 확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쪽 동래 지역에서 여덟 분이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갖고 이 순교하신 분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 장대 순교 성지이고 이 여덟 분의 묘를 모셔갖고 만든 곳이 오륜대 순교자 성지가 되는 거죠.
0: 네.
1: 네.
0: 이 두 성지를 딱 잘 기억하기 위해서 숫자 5와 숫자 8을 기억하면 네. 딱 좋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자, 이 두 곳의 성지 또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어떤 포인트를 갖고 떠나면 좋을지 우리 작가님의 또 꿀팁까지 이렇게 좀 만나보면 좋겠네요.
1: 네. 일단 그 성지 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 두 곳이 이제 여덟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여덟 분 중에 사실 핵심은 보통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그 복자 이정식 요한인과 복자 양재원 마르티노 이 두 분의 순교자가 이제 두 분이 복자입니다.
0: 네네.
1: 나머지는 그냥 순교자 분들이고, 네, 그렇고 이 두 분이 여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시고, 그리고 이게 대부와 대자의 관계입니다.
0: 아,
1: 네, 나이 차이가 32살의 차이예요.
0: 네,
1: 그리고 그 이렇게 정확하게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대부님은 이렇게 무관 출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대자님은 이렇게 그 문관은 아닌데 좀 행정 일을 하시던,
0: 네네.
1: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신 분이고. 그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제 신앙으로 대부와 대자로 엮여 있는 관계가 되는
0: 네.
1: 거죠.
0: 또 재밌네요. 순교자 네. 중에 대부 대자가 함께 또 순교를 하고 같이 복자품에 오른
1: 네. 네,
0: 그런 분들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하고 있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한번 그러면 이제 성지 순례를 쭉 한번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일단 그 수영 장대 순교 성지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가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0: 주택가 한가운데요?
1: 네,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갖고 그 어떻게 보면은 가실 때 여기에 성지가 있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도 이제 운전해서 갈 때는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차할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군사의 훈련장이었던 곳이었는데 일단 이 근처에 보면은 그 공용 주차장이 있긴 해요.
0: 네.
1: 그쪽에다 좀 팁을 미리 좀 드리면은 주차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성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네. 주차를 하고.
1: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순례자들의 특징이 순례자들이 이렇게 차를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0: 네.
1: 근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 옆에다 세우고 하는데 공인 주택가에서 그러면 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0: 그러네요. 네. 민원의 또
1: 맞아요.
0: 요지가
1: 그래갖고 조금 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곳 가 보시면은. 실제로 예전에 그 장대가 있었던 그 돌 장대석이 또 보존이 되어 있어요.
0: 네.
1: 예전에 그리고

0: 상당히 작은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1: 어, 그 성지예요?
0: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십자가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이렇게 또 작은 벤치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모여갖고 막 성소 모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동네에 또 계시는 분들이 잠깐 지나가시다가 네. 또 기도 한 번씩 하고 가시고 네, 그래서 이 주택가 안에 있는 성지라는 게 또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고
1: 장점이 있네요. 네, 또 뭔가 맞아요. 이렇게 성지로서 딱 성지만 있다 하면 또 찾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0: 네.
1: 우리 삶 주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성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 지나가다가 머물기도 하시고
0: 네,
1: 기도도
0: 맞아요.
1: 하시고
0: 네. 그리고 뭐 옛날 이름들이 많아서 뭐 장대공 순교성지라고도 하고 그 뭐지 그 장대별 순교성지 뭐 하여튼 이름들이 되게 많이 붙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조금 먼저 기도를 드리고 이 순교터 이 순교자분들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이제 오른대로 넘어가면 좋죠.
1: 네. 오른대와 이 장대 순교성지에는 좀 거리가 있나요?
0: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차로 한 20분, 30분인데
1: 네.
0: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네네.
0: 부산에 또 KTX. 그럼 대중교통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막 지하철로 가서도 버스를 한번 타야 되고 버스로 가서도 갈아타고 해야 되고 차로는 사실 20,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1시간 정도는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성지 순례를 할 때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기본 1박을 깔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약간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맞아요.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
0: 네,
1: 좋겠다.
0: 네. 네. 그래갖고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걸로 이제 저는 차를 타고 갔으니까
1: 네.
0: 왜냐하면 저 장비가 또 있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이제 오른대 순교성지가 나옵니다. 옆에 뭐 그 부산 가톨릭대학교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성당을 새로 지었어요.
1: 오른대
0: 아까 세성전 얘기 났잖아요. 이제 오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 네네네.
0: 네. 그렇고 새로 지었는데 아까 그 7일 날 그 새로 봉헌식을 한다는데 꼭 여기는 한 번씩 가 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일단 성지에 들어갔을 때부터 말씀드리면은 성지에 들어가면 여기도 그 두 분 이정식 요한과 양재원 마르티노 동상이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분들을 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의 모양이 그 비석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여기가 순교자의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순교자의 비석에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얻어갖고 네. 모양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각형인데 좌우 대칭이 아닌 왜냐하면 이렇게 그 비석 순교자 비석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오래돼서 부서지고 뭐하고
1: 그렇죠 갈라지고. 네. 네.
0: 그래서 여기도 약간 불규칙적인 것을 살짝 줬어요.
1: 디자인에도 그렇게 했군요.
0: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직 가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갖고.
1: 네네. 네.
0: 네. 그래서 모습인데 그리고 또 인상적인 모습이 이렇게 지붕이 삼각형으로의 지붕이
1: 네.
0: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지붕이.
1: 네네네.
0: 아빠 손, 엄마 손, 아기 손, 기도 손.
1: 아, 손을 이렇게 네. 표현한.
0: 맞아, 기도 손을 표현했고
1: 네.
0: 또 세 개니까 이제 삼위일체까지 상징하는.
1: 네.
0: 네, 그렇고 모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네.
0: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그 건물 안에도 보면은 옛 성당의 그 십자구상을 잘 보존해 놨어요.
1: 네, 네.
0: 그것도 보존돼 있고 처음에 원래 들어가면은 소성당부터 보입니다.
1: 네.
0: 대성당이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소성당부터 보면은 소성당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제도 뒤편에 그 유리로 돼 있고 유리 바깥에
1: 네.
0: 이제 십자가와 또 이렇게 돌이 있어요.
1: 아.
0: 근데 그 돌이 비를 맞으면은
1: 네.
0: 새빨갛게 변합니다. 지금도 약간 붉은색으로만
1: 돼. 아.
0: 순교자의 피.
1: 네, 네, 네.
0: 네, 이런 거를 상징하는 돌이에요.
1: 창문 밖으로 보이는
0: 네.
1: 야외에 있는 돌. 그 네. 돌이 이렇게 비를 맞으면 붉은스름해지는
0: 네. 빨갛게. 네, 네 순교자의 피를. 그리고 여기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직 이제 물은 차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갈이 깔려 있고 이제 물을 채울 예정이라고
1: 네네.
0: 물을 채우면 이제 뒤에 벽도 있어갖고
1: 네.
0: 빛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물결 무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저절로 자연스러운 무늬들이
1: 네.
0: 생기게 되죠.
1: 오.
0: 그래서 소성당도 진짜 앉아서 기도하기 되게 좋은 성당이었어요.
1: 네. 오.
0: 소성당도 그렇고 저는 하이라이트가 대성당인 게
1: 네.
0: 이제 위로 한 두 층 정도 올라가면 이제 대성전으로 갈 수 있는데.
1: 네.
0: 대성전에 처음에 딱 들어서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여요.
1: 네,
0: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직 그 저도 느낌이 약간 성혈 느낌도 나고 이제 순교자의 피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 약간 빨간 무늬도 있거든. 거기에 십자구상이 걸려 있고
1: 네.
0: 그 스테인드 글라스 뒤쪽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수영 장대 순교 성지에서 순교하신 여덟 분의 묘가 보입니다.
1: 아,
0: 근건
1: 이 무덤이 딱 보이게 네. 또 맞아요. 네. 네,
0: 그게 약간 사실 이 성지의 핵심은 순교자의 묘거든요. 근데 보통 성당과 묘를 한꺼번에 보는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성당 따로, 네. 뭐 묘 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가서 기도해야 되는.
0: 네, 여기는 그냥 성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네. 순교자들의 묘를 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1: 아, 네. 너무 좋네요.
0: 정말 저는 그래갖고 이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리고 그 방향이 네. 이쪽 스테인드 글라스 쪽으로 이제 해가 뜹니다.
1: 네.
0: 그래서 보통 11시쯤 되면은 해가 제일 빛이 많이 들어와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11시 미사에 맞춰서
1: 아 교종 미사 때
0: 네 맞습니다. 네, 아. 빛이 가장 이쁘게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
1: 와 그렇게 네. 지은 성전을 이번에 10월 7일날 축성식을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네. 10월 7일날 합니다.
1: 이 부산 교구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 미리 갔다 왔는데 네. 아 이거는 저 사실 부산에 있어서 7일날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 그래갖고 아마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구에서도요.
1: 네.
0: 네. 그래갖고 뭐 거의 야외에도 사람들 다 앉을 수 있게 해갖고 엄청 크게 준비하시니까 뭐 많이 가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1: 네.
0: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묘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사실 그 박물관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1: 아 성지예요, 성당에.
0: 네, 네네. 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박물관은 아직 조성 중이에요. 조성 중에서 이제 박물관은 못 들어갔고.
1: 네.
0: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 순교자 26위 성인들의 유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보존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완전히 조성은 안 됐는데 이제 그 유해 전시실이
1: 아 따로 또 이렇게 마련을
0: 네,
1: 하려고
0: 돼 있는데 네. 그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제 사각형 유리관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유리관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유해를 다 모시는 거예요.
1: 하나씩 하나씩 또
0: 맞아요. 그래갖고 약간 박물관처럼 이제 빛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은은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옆에 또 구석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갖고
1: 네.
0: 앉아서 성인들의 유해를 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완벽하게 조성되고 나면은 꼭 다시 가갖고 순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묘 있잖아요.
1: 네네.
0: 묘로 이제 뒤로 해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뒤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제 묘 부분에도 이렇게 데크로 해갖고 올라가기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묘에서 이제 여덟 분들을 기리는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여덟 분들의 묘가 사실 네 개는 이제 진묘입니다.
1: 네.
0: 그 이정식 요한 이정식 요한이 이 동네 지역 여기 그 부산의 옛 이름인 동네 지역에 천주교 회장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회장이어서 굉장히 그 왕성하게 활동했던
1: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0: 맞아요.
1: 하시고
0: 예. 그래서 그 가족들 그 이월주 프란치스코 아들 그리고 박조이 마리아 며느리 그리고 이상금 베드로 이제 조카로 추정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네 분의 묘는 있고 그다음에 그 저기 대자인 그 양기현 마르티노랑 이관복 야고보 차장득 프란치스코 옥조이 바르바라는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1: 아...
0: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가묘로
1: 네네.
0: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그 여덟 분의 묘가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은 새로 지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그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게 아주 가파른 거 아닌데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산이 있거든요.
1: 네네.
0: 산 위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1: 아, 산책로처럼 또 이렇게
0: 네,
1: 십자가의 길까지.
0: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예전 성지랑 그대로 똑같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 그지 로사리오 길, 그리고 이제 성모 동굴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쭉 내려올 수도 있고 그 길이 또 옆에 가톨릭 대학교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데크 길로 해갖고 산책도 할 수 있게 1km 조금 넘는 거리인 것 같아요.
1: 네.
0: 가보진 않았어요.
1: 네.
0: 근데 그 세라피노 수녀님 말씀드리니까 생각보다 길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짧다고 얘기해갖고 가셨는데 생각보다 먼데? 네,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걸어갈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지의 중심은 사실 무덤이잖아요.
1: 그렇죠.
0: 무덤과 순교터.
1: 네.
0: 그래서 무덤이 굉장히 중심이 되었다는 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보면은 성당 건물에 묻힐 수가 있잖아요.
1: 그럼 맞아요.
0: 근데 성당 건물에 들어가서 묘를 보면서
1: 바라볼 수 있고.
0: 순교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잘 만든 설계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게 봤어요. 저.
1: 아니 이 또 성지 소개를 정말 한편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작가님이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 장면을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롭게 이제 10월 7일에 봉헌된 그 성당, 정말 기도선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의 성지 성당에 가면 이 무덤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성전 안에서도 순교자들의 무덤을 볼 수 있고 직접 또 무덤 가까이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네. 이 성지 자체를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서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혹시 이번 주말에 뭐하지? 혹시 부산에 한번 내려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가서 이렇게 또 성지 순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1: 우리 류신아님께서 전 수영 장대골에 살았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현지에 사셨던 분이
0: 맞아요.
1: 제보를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0: 아마 그러니까 신아자매님이 네. 지나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고 이제 그러셨겠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거기에서 머물고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겠다. 우리 꽃빛띠 바라기님께서 이 원래 오륜대 순교자 성지는요. 부산격으로 이렇게 오기 전에 최수지 수녀님이 속한 한국 순교복자 수녀원에서 관리를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0: 맞아요. 그렇고 그렇구나. 터도 다 거기서 조성하셨고 네네. 네. 그래갖고 그 수녀원이 실제로 있던 자리도 있고
1: 네.
0: 네. 그 박물관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잘 뭐랄까 관리가 돼 있다랄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유물이나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천주교 그러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보는데
1: 네.
0: 여기처럼 잘 된 데가 없었었어요. 네. 지금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새로 조성될 텐데 얼마나 또 잘해주실지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오늘 성순남 이민호 작가님이 정말 강추하는 성지 수영 장대 순교 성지와 오륜대 순교자 성지 그리고 새로 조성된 성당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그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그 장면을 좀 이렇게 함께 떠올려보고 다시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노의 시간을 달리네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K 성지순례 성순남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너무 맛깔나는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눈앞에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실비아님께서도 작가님의 맛있는 성지순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우리 지혜님께서 이민호 베드로 형제님 덕분에 오늘 오른대 순교자 성지 다녀온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작가님 설명해 주시는데 왠지 영상을 보는 듯 실감이 나네요. 이 수영장대 순교 성지는 마을버스가 성지 바로 입구에 세워준다고 또 이렇게 꿀팁까지 알려주셨네요. 네. 마을버스에는 장대골 성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부르는 이름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성지순례 가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부산으로 좀 떠나봤는데 이 부산 성지 딱 두 곳만 갔다 오기 너무 아쉽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주변에 좀 들릴 만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그 부산 자체의 성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김범우의 묘가 있는데 거길 조금 멀어요. 부산에 속하지만 멀고 여기 원래 가까운 곳에 조씨 형제 묘가 있었는데 이게 이장됐습니다.
0: 아,
1: 이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0: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1: 그래서 원래는 이 부산에 있었지만 그 경남 양산시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래갖고 그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조씨 형제묘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게 돼 있어갖고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가시면은 또 예전 성지로 갈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거기선 또 차이가 꽤 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부산 그 남천 주교자 성당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0: 오.
1: 그 조광구 신부님께서 만드신 건데
0: 네.
1: 이 글라스가 45도 벽면에 스테인드 그 벽을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채우고 있는데 이게 가로가 53m고 세로가 42m예요.
0: 와, 진짜 크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방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갖고 저녁 미사 때 빛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0: 해질녘에 또.
1: 네, 맞아요. 네. 그렇고 저는 남천성당도 꼭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0: 저의 꿀팁을 하나 더해드린다면 우리 지금 성순남 작가님께서 남천 주교자 성당을 가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까먹고 주교자만 기억하시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 교구에는 주교자 성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주교자 중앙성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천 주교자 성당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남천 주교자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공동 주교자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또 약간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지금 저만의 좀 꿀팁 이런 거 조금 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 차를 갖고 가는데 저는 숙소를 저쪽에다가 많이 잡아요. 그 거기 보면은 킨텍스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백스코.
0: 네네.
1: 백스코 있는 근처에 제가 좀 거기에다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센텀시티 역이라고 그 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안리와 해운대의 중간입니다. 여기가
0: 위치적으로
1: 어디로 놀러 가도 좋은 딱 그 중간 위치. 그리고 여기가 가성비 저 비즈니스 호텔이 많아요. 주차 공간 많은. 그래서 제가 이쪽에 숙소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0: 부산에 또 이제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정도의 시간에 또 이렇게 더해 가면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숙소를 잡을 위치까지 또 꿀팁을 알려주셨고요. 저는 또 기왕 부산에 가실 거면 또 30일에 부산 국제영화제가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니까요. 그 일정을 맞춰서 가면 10월에 이렇게 또 성전 봉헌식도 함께 보고 영화제도 보고 성지순례도 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꿀팁들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0: 네. 그리고 우리 이민호 작가님의 꿀팁 중에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뭘 먹을까? 부산에 가면 먹을 게 너무

0: 많잖아요, 사실은.
1: 너무 많습니다.
0: 네, 뭘 먹을까요?
1: 사실 뭐 돼지국밥도 유명하고
0: 밀면도 있고,
1: 네, 맞아요. 꼼장어도 네. 있고 너무 유명한데 이거 구체적으로 네. 상호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 제가 이번에 오른대 순교자 성지에 갔는데 네. 성지에서 멀지 않습니다.
0: 어허.
1: 도로로 오른편으로 나왔다가 바로 좌회전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한식집이 하나 있는데.
0: 네네네.
1: 거기 오리백숙이 너무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성지 근처에 오리백숙을 파는
1: 네,
0: 가게.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그 이 가까운 데서 그렇게 식사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0: 성지 순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따끈따끈한 제보가 지금 하나 막 들어왔는데요. 우리 꽃빛띠 바라기님께서 오늘 부산 천주교 주교자 중앙성당에서 10월 2일 저녁 7시 WYD 십자가 순회 콘서트와 미사 친수 회식이 또 있다고
1: 네.
0: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WYD 십자가도 지금 부산에 있네요.
1: 네, 아우,
0: 부산을
1: 그러네요.
0: 갈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늘고 네. 있는데요. 와, 이번 주 부산은 정말 무조건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시기적으로 잘 맞춰갖고 오늘 네. 한 것 같은데요.
0: 저의 이제 꿀팁을 몇 가지 또 전해드리자면 네. 이제 또 주교자 성당 근처 앞쪽에 바오르달 서원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바오르달 서원은요, 이 지역마다 있는데 수녀님들이 약간 거기 어떤 수녀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굿즈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성물 같은 거 막 뜨개질도 하시고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바오르달 서원에 가셔서 이렇게 또 약간 물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두 주교자 성당 중에 어디 쪽인가요?
0: 제가 지금 두 주교자 성당이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검색하시면 주교자 성당 바로 앞에 있는 바오르달
1: 둘 다 가보시면 되겠네요.
0: 아, 둘 다 가보시면 네. 좋겠네요. 네, 바로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꼭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수녀님도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1: 네.
0: 또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부산에 가서 내가 뭔가 놀기만 하고 뭔가 관광만 하고 했던 저의 과거가 약간 부끄러워지는데 이번 또 날씨도 좋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기 좋은 이때 부산에 가셔서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하시고 성지순례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9938님께서 부산 성지순례 17일에 이렇게 갔었는데 조씨 형제묘 이렇게 양산으로 옮겼더라고요. 이라고 아까 우리
1: 네, 맞습니다.
0: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나눠주셨어요. 딸이 부산 끄고 검색 안 했으면 부산으로 이제 안 가고 딴 데로 갈 뻔했어요 라고 이렇게 또
1: 잘 검색해 보셨네요. 네.
0: 미리미리 우리가 또 최근 소식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네, 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이 맛있는 부산행 성지순례 내용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성지순례 함께 가시니까 어떠셨나요?
1: 네, 늘 저는 여기 와갖고 이제 순례 이야기를 하면은
0: 네.
1: 제가 했던 순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느낌이 부산에 있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또 날씨도 좋고 한데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또 절실합니다.
0: 네. 우리 9177님께서 제가 못해드렸던 대답을 또 역시 현지 능력. 네. 부산 바오르달은요. 부산 주교자 중앙성당 앞이에요. 부산으로 오세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 네.
0: 아,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대답 못한 거예요.
1: 네.
0: 우리 이렇게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오늘 부산으로 떠나볼까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갈지 지역만 살짝 알려주세요.
1: 일단 이번에 경상도로 갔지 않습니까?
0: 네.
1: 이번에 전라도로 좀 한번 가볼까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0: 다음 주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는 연휴가 또 이어져 있으니까요. 전라도 지역 성지순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빵지순례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민호 작가님 만나봤고요. 다음 주도 맛있는 빵지순례로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라디오 빵집 운영 잘했고요.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도 맛있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 다시 활짝 열도록 할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특별히 북토크 특집으로 다시 여러분 만나볼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오늘 끝곡으로요, 지효의 I Fly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봄 어머니의 밭일을 돕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농부가 아닌데 왜 여기서 밭을 갈고 있지? 나는 배우이고 소설도 써야 하는 바쁜 사람인데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 나는 일평생 어머니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수호천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구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고 이런 수호천사가 한 명만 있다면 누구라도 살아가겠구나. 배우 차인표 씨가 언젠가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등에 커다랗고 하얀 날개가 달려서 위기의 순간에 호련이 나타나 나를 구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무수히 많았던 그 평범한 날들을 내 곁에 머물러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수호천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에겐 그런 수호천사가 있으신가요? 수호천사를 기념하는 오늘은 10월 2일 금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안재욱 수호천사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수호천사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신성하지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수호천사라는 말이 차인표 씨의 말을 듣는 순간 구체적인 얼굴을 한 존재로 나타나는 신비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럼 나의 수호천사는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어떠한 대가도 없이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온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시지만 아예 애초에 아프지 않도록 몸에 좋은 음식이며 영양제며 또 환절기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부자리까지 살펴주시던 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긴 나머지 정작 수호천사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도 못해왔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살아주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 어쩌면 그들 모두가 나에게 수호천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일 멋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퀴즈의 수호천사도 되어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많은 본당에서 미사전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지향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교황님과 함께하는 10월의 기도 지향 바로 땡땡 건강 사목을 위해인데요. 무슨 건강 사목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1번 정신 건강, 2번 신체 건강, 3번 나만 건강.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편의점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캡처, CPBC빵 어플 홈화면 캡처, 93.1 주파수 찰칵,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올게요.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정신건강이었습니다. 교황의 세계 기도 네트워크가 발표한 영상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님을 우리 교회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환영과 존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열린 집이 되기를 기도하자고 하셨죠. 엘리사벳님, 선곡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도 1번, 윤세호님 정답 1번 정신건강이요. 잘 맞히셨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4023님 정답 1번.

1932님 정신건강, 유튜브로도 주봉님 정신건강 맞춰주셨어요. 모두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답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5단 문자 뽑아보겠습니다. 와우, 우리 엘리사벳님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드럼 학원 등록하셨대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오, 괜찮네요. 드럼 이거 박자 쪼개는 게 은근히 머리 회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950님 정답 지갑 건강. 10월엔 지갑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저도 좀 포함해 주시면 안 돼요? 제 지갑도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이 속이 꽉 찬 게살처럼 튼튼하게. 네, 우리 모두의 통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954님 치아 건강도 필요해요. 아, 맞아요. 진짜 치아 그 작은 애가 정말 하나만 조금만 썼거나 해도 몸 하루가 피폐해지잖아요. 치아 건강, 좀 더 구체적으로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2761님 관계 건강이요. 추석 때 사촌이랑 한마디 했다가 아직도 어색해요. 관계 건강도 많이 중요하죠. 맞아요. 이 정신이 피폐하면 몸까지 힘들어지듯이 이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일이 하기 싫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정신 건강 이런 비슷한 거겠죠. 관계 건강도 우리가 참 잘 챙기고 보살펴야 할 겁니다. 주봉님은 정신건강 특효약 얘기해 주셨어요. 홍성남 신부님이 처방약이라고. 약간 영성심리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하시고 유머러스한 분이시죠. 어떤 새로운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은 치아 건강 이야기해 주신 3954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참 재밌고 편리한 세상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드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차담 주제는 내 정신건강 지킴입니다. 요즘 내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거, 뭐 시원한 콜라다, 우리 집 강아지다, 평화방송이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곽진원, 김필, 걱정 말아요 그대.

0: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요즘 나의 정신건강 지킴이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 당연히 행복 찻집이죠. 오죽하면 수술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안쳐보겠다고 라디오를 켰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문자가 저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보듬어줘요. 이렇게 피폐하다가도 그래 내가 이렇게 행복가족들이랑 함께 하려고 버티는 거지 이렇게 저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우선은 대건안드레아님 지금 수술 들어가신대요. 아유 긴장되고 걱정된다고 빵톡도 남겨주셨는데 아무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끝날 거고 아 언제 이렇게 깊게 자보나 지금 그냥 푹 자고 나오자 아 잠 좋다 이 생각만 하고 나오세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주시고요. 엘리사벳님도 아까 드럼 이야기에 이어서 맞아요 항상 기다리는 행복찻집이죠 하고 동의해 주셨고요. 여러분 너무 제 기분 좋으라고 막 맞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5502님, 제 정신건강은 침대가 책임집니다. 뒤에 땡땡땡 침대하고 광고가 붙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잠 중요하죠. 잠만 잘 자도 그 지난날의 스트레스는 반은 잊게 되잖아요. 좀 리프레시 되면서 잠이 보약입니다. 5093님, 남편의 썰렁한 아재 개그요. 들을 때 아 진짜 하는데 그래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고 자주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피식피식 웃겨주는 그 남편 수호천사시네요. 자주 웃으시길 바랄게요. 아유 그래도 뭐 4023님도 오디님 방송 들으면 행복합니다 해주셨고 또 너튜브로도 김영민님 나의 정신건강 지킴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노래해드리리 시간이요. 매주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피정여행 좋아요 하셨어요. 그렇다면 얼른 시작해봐야겠네요. 잠시 후 이어집니다. 우선 오늘 차담 선물은요. 남편의 아재 개그라고 하신 5093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노래해드리리 이제 시작합니다. 너튜브와 CPBC방 어플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선선했던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저절로 따뜻한 것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자성당에 조승현 율리아노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거의 1년 만에 다시 오셨죠?
1: 네, 1년 만에 왔어요.
0: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살이 좀 붙었죠?
0: 그래서 그런 건가? 그동안 뭐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1: 올해 이제 복자성당으로 새롭게도 바뀌고,
0: 네.
1: 거의 뭐 바쁘게 이렇게 교우분들과 또 친해지면서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0: 다행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복자성당에서 혹시 지금 몰래 몰래 보고 계신다면 응원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새사제 탐구 생활에서 신부님 그 맛집 레이더라고 막 하셨던 게, 와, 그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1: 네.
0: 이제 3년 차 아시죠?
1: 벌써 3년이 지났어요.
0: 세상에. 어머나. 이제 이 사목도 아주 노련해지셨을 것 같은데, 새신부 때와 비교하면 어떠세요?
1: 글쎄요, 아직까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요.
0: 네.
1: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처음과는 다르게, 좀 긴장하는 거는 좀 많이 이제 내려놨다. 뭐 이게 아니라
0: 네.
1: 어느 정도 좀 먼저 이제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열심히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네요.
1: 네.
0: 네, 그 자체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요. 오늘 뭐 노래해드릴 코너도 별로 긴장 안 하고 하시겠네요?
1: 아, 그건 좀 아니고요.
0: 내지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여러분 같이 응원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해드릴이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1: 오늘 주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위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0: 위로, 네. 네. 그 한 말씀만으로도 벌써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율리아노 신부님 표 위로 첫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1: 네, 오늘의 첫 곡은 너의 죄를 씻으니를 준비했습니다.
0: 네.
1: 네, 마음속에 어찌 보면 후회되는 것, 감정들, 또 죄스러운 감정들이 나를 늘 짓누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정말 다 씻어내고 보다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위로의 의미를 담아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복잡한 분들,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 모두 볼륨 키워주세요. 첫 번째 곡입니다.

0: 아니, 이렇게 3년 차 사제로 어떤 사목 스킬들 이렇게 무르익으시면서 노래도 같이 익으시는 건가요?
1: 아, 목이 막혀서 순간 당황했네요.
0: 어머, 그조차 어머나 어머나 했어요. 원래 신부님 노래 잘하시는 거 알고 있었지만 더 잘하시네요.
1: 긴장 맘땅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0: 전혀 느껴지지
1: 진짜,
0: 않았습니다. 네. 우리 윤세호님께서 신부님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참 향기롭고 시원합니다.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또 엘리사베님도 와, 신부님 목소리, 노래 다 너무 좋아요. 네, 또 박수
1: 합니다.
0: 보내주셨고. 또 공사 이사님도 신부님 환영합니다. 신부님의 머털 웃음 그리웠어요. 맞아요, 머털 웃음. 오늘 많이 많이 듣고 가세요. 아, 그리고 또 너튜브에서도 박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너의 죄를 씻으니. 아, 신부님께 위로란 이 노래처럼 이런 용서의 모습일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로가 있겠지만 제일 큰 위로는 좀 용서의 의미가 담긴 위로가 아닐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를 옥죄오던 그런 것들이 이 용서 하나로 완전히 다 깨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 안에서 그런 가장 큰 위로는 그것도 용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것들을 다 잊어준다니까. 그것만으로 쇠사슬이 풀리는 것 같죠.
1: 네.
0: 성경에서도 보면 참 다양한 용서와 위로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신부님께서는 그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와닿으세요?
1: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때 제일 와닿았었어요. 베드로가 세 번을 예수님을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 맞게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세 번의 베드로가 어찌 보면 짊어지고 있던 그세 개의 무거운 짐을 그세 말씀으로 다 내려놓게 해주신 게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위로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또 말씀 들으니까 그렇네요.
1: 네.
0: 에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나너 봤다. 너, 나 모른다고 한거나 들었다. 막 이랬을 것
1: 네,
0: 같은데.
1: 그랬지야.
0: 맞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그 생각 못했거든요. 막 이렇게 가늠한 여인,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님들도 사목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물론 하느님의 위로가 가장 크시겠지만,
1: 네.
0: 하느님 말고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으세요?
1: 콕 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또 부모님 통해서 그래도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랑 자주 연락을 하는데 작은 말 한마디 뭐 때로는 뭐 잔소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좀 진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거기서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0: 그럼 보통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은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말씀과 잔소리 플러스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맞습니다. 누구한테나 또 그런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신앙인이니까 기도로서 위로를 얻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1: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정해진 대로, 뭐, 주님, 저의, 들어주십시오. 뭐, 요런 기도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방식의 기도라면 어떨까 생각해요.
0: 편하게.
1: 예를 들어서 뭐, 속에 좀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그러잖아요. 아, 엄마, 나 있잖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정말 나 속상해 죽겠어. 약간 이런 것처럼. 하늘에, 아, 주님, 제가 오늘 진짜 누구 만났는데, 아,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속에 있는 걸다 얘기하고 나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전하시는 목소리가 뭔지를 좀더잘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제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라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좀더 편안한 기도로 이렇게 다가가면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0: 네, 중요한
1: 생각해요.
0: 말씀이네요. 맞아요. 나부터 일단 위로를 받아야지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일을 할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무조건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보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기. 너무 솔직해서 그런가 막 사투리도 너무 솔직하게
1: 너무 리얼했나요?
0: 전해졌어요 그게.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와 위로의 기억을 안고 들려주실 두 번째 곡도 기대되는데요. 어떤 네. 곡인가요?
1: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아마 모두 다 아실 텐데 우리 오랜 동안 우리 웃음을 책임졌던 예능 프로 무한도전에서 자유로 가요제였던 네 자유로 가요제에서 다 함께 불렀던 그래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지금도 저는 사실 무한도전을 지금도 봐요. 옛날 거를 또 재방송하면서 보는데
0: 네.
1: 그 안에서 웃음도 많지만 때로는 또 감동도 받고 그렇죠. 또 위로도 많이 받았던 그런 프로였거든요. 정말 네. 사랑하는 프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노래를 또 선정을 하다 보니 딱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사실 네. 혼자 부르기 좀 부담스러운 노래긴 한데
0: 한번 멤버들 같이 부르니까
1: 네, 좀 멤버가 없어요 지금.
0: 일당백 해주시겠습니다.
1: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근데 이 노래 지금 노래해드리기의 최초 선곡이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0: 참 좋은 노래인데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떠오르네요 덕분에. 좋습니다. 우리 율리아노 신부님의 버전으로 그래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감동적입니다.
1: 실수를 많이 하네요.
0: 전혀 몰라요. 그냥 푹 젖어서 들었어요. 원래도 이게 참 감동적인 노래인데 네. 뭐랄까 어떤 사제의 기도가 더해진 그래서 감동이 배가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 우리 함께라는 곡이었고요. 윤세훈님 멋있다 주문에 앵콜 하고 앵콜도 외쳐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또 너튜브에는 우리 복자성당 청년회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조승현 율리아노 신부님 파이팅 보내주시고 복자 베아투스 청년회도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든든하시겠어요. 그리고 카이세리님 조승현 율리아노 신부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 하셨고요. 여기저기서 앵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이 문자도 저는 공감돼요. 8813님 아니 동굴 저음이 나올 것 같은데 피지컬에서 뭔가 미소년의 고운 보이스가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이 반전 매력.
1: 네, 다들 첫인상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 굵직할 거다. 네. 그런데 목소리에선 갑자기 뭐
0: 맞아요.
1: 저 소리가 왜 나오지?
0: 맞아요. 맞아요. 물론 저음도 있으신데 네네. 또 다른 그런 목소리가 많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저희에게 노래로 위로가 되어주고 계신데 또 뭐 노래가 또 위로가 되고 또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렇게 뭔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행동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행동으로서의 위로라. 제 생각에는 뭐 간단하겠지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손을
1: 손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보다도 등을 토닥일 수 있도록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뭐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거 그런 이 손을 내민다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0: 하긴요.
1: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 약간 손 내밀다 멈칫하는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돼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때마침으로도 수호천사님이잖아요.
0: 네네.
1: 누군가를 위한 수호천사로서 위로를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0: 정말 이 직접적인 이 손 내밀기예요. 이것도 정말 괜찮네요. 맞아요. 그 사람의 온기에서 느껴지는 그 위로도 상당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게 오늘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길. 네. 근데 우리가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위로의 꿀팁 없을까요?
1: 위로의 꿀팁이라 사실 꿀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조금 이제 내가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제일 아주 제일 요즘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0: 뭐
1: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아 괜찮아 뭐 이렇게 했다가 말한 것처럼 뭐 괜히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위로하기 앞서 우선은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0: 맞네요. 네. 일단 좀 살피고 맞아요. 오히려 그 위로 내가 무슨 말 할까? 뭘 할까? 이것도 어쩌면 나를 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0: 상대방을 먼저 살피기. 제가 듣겠습니다.
1: 네.
0: 신부님께서는

0: 마음이 제일 크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었던 잘못들, 그런 후회들을 좀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잘못들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 맞습니다. 어떤 그런 뭐 용서의 마음 이런 게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긴장과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위로를 전하러 오신 우리 신부님의 노래도 오늘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에게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뭐 팍스 요셉님까지 오셔가지고 신부님 목소리 아이고. 너무 좋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사도가 위로를 받는데요, 지금.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 위로의 곡도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마지막 노래는 이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라는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불렀던 노래 특히 성가 두 개는 저희 얼마 전에 본당에서 좀 일주일간의 큰 행사를 좀 했어요. 순교자 현양대축제라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특강으로 한 수혜님을 초청을 했었는데 저랑 수혜님이 같이 듀엣을 했어요.
1: 그래서 잘하셨구나. 좀 연습이 돼 있으시구나.
0: 그러면서 네, 노래 중에 딱 제가 하고 싶던 노래 그리고 가장 와닿았던 노래를 골랐는데 이 노래도 지금 이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제는 한결 위로받고 자유롭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좀 더 이제 시원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위로를 우리가 찾아 헤매지만 역시 가장 좋은 위로는 하느님의 또 사랑이죠. 그렇죠. 나름의 신부님이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좀 홀가분하게 이제 하느님을 향해서 좋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신부님의 마지막 곡 들어주시고요. 신부님과는 여기서 미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조승현 율리아노 신부님이 노래해드리리 마지막 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었습니다. 윤세호님께서 아유 신부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다음 출연 확정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너튜브로 이혜련님 보자 신부님 아침에 많이 긴장된다 하시더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과 노래 정말 좋아요. 파이팅 해주셨어요. 정말 공감입니다. 뭐 긴장된 티가 하나도 안 나셨죠? 또 이렇게 또 본당에서 응원까지 와주시니 더 든든하셨을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또 주봉님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유 뭐 귀여운 이모티콘도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 선물은요. 너튜브 댓글 달아주신 이혜련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0월 2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매일미사 화답송에 나오는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일들에 일희일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마련해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면서 평화 가득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사랑 가득한 행복 찻집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석소영, 김용대, 수호천사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남산성당 서찬석 제르마노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0: 갓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으면서 2부 시작했어요. 그러게 사랑은 왜 늘 도망갈까요? 자, 금요일 2부는 개그맨 이문재 씨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문제의 문제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잠시 후에 문제님 들어오면 켤 거거든요.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돼요. 2037님, 이 문제 저 문제 알차게 풀어버리는 멋진 불금남 뚜뚜루뚜 뚜뚜루뚜뚜 훈남 이문재님 왕림하시는 날 빗띠 레드카펫 깔았죠? 네, 레드카펫이어야 되는데 레드카펫 깔았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레드카펫은 깔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레드카펫 없이도 네, 그는 빛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뚜뚜루뚜 뚜뚜루뚜 할 때 그때 그 오빠가 오면 참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려요. 자, 잠시 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백년가약 시아님, 캠핑장 도착했어요. 짐 내리고 텐트 언제 칠까요? 막둥이는 신나서 춤추고 부럽다. 우리 시아님은 이제 짐은 언제 내려? 텐트 언제 쳐? 막 이렇게 할 일이 태산인데 캠핑장에 오늘 같은 날씨에 갔다는 거 그 가셨다는 것만으로 너무 부러워요. 네, 몇 박 며칠 있다 오시는 거예요. 좋겠다. 막둥이 얼마나 신날까요? 세상에. 너무 제가 그 막둥이였으면 좋겠어요. 9006님도 아니 안성에 어떤 랜드 가셨는데 이거 이렇게 좋아요? 와, 세상에 무슨 유럽의 한적한 길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하고 핑크뮬리까지 다 있네요. 와,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곳에 여러분이 가 계시네요. 역시 가을입니다. 상현 베드로님이 고객님 오늘 어떤 패션인가요? 하셨는데 잠시 후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셔요. 자, 키드 와인이에요. 사랑은 작은 빗방울처럼 이 노래 듣고 문제 씨 모셔볼게요.

0: 아니 오라는 문제 오빠는 안 오고 누구세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아파. Who are you?
1: Hello, how are you? I'm pineapple. 예, 파인애플을 닮은 남자 개그맨 이문대입니다. 오늘 이문대 씨가 바쁘셔서 저 개그맨
0: 봐봐요.
1: 이문대가 되시고 왔어요.
0: 어허.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1: Alright, thank you. Hi.
0: 문대 씨도 그럼 일상 속의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 주나요?
1: 문대 씨만큼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의 문제 없이 저 이문대가 한번. 잘 한번 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문대
2: 문대
1: 파이팅.
0: 문대 씨 네. 이문대 씨
1: 네.
0: 네. 이문대 씨의 그 출처가 있잖아요.
1: 네.
0: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1: 저희 출처 이제 감독님이 시작인가요?
0: 네. 감독님이
1: 이제 지금 저에게 이문대 씨라고 네. 해서
0: 이문대 씨 내일 뭐 일찍 네. 오대룡 뭐 이렇게
1: 네, 그래가지고 아직 제 성함을 모른 채 네.
0: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다가 문대 네. 씨 네. 내일 예, 뭐 이렇게 배룡 막 이렇게 막 또 놀렸어요.
1: 네, 네, 네.
0: 또 우리 또 PD님 또 사과하시고.
1: 네. 네. 아직 제 이름을 모른 채 이문대로 활동하고 있을 그를 찾아서 오늘도 섭외를 주신 네. 우리 감독님께
0: 네.
1: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네. 6개월째 이름을 모르고 있다.
1: 이문대로 알고 있었다.
0: 알고 있었다.
1: 사실 이 문제보다 이문대가 더 웃긴 것 같긴 해, 사실. 문대 문대다.
0: 문대
1: 느낌이.
0: 뭔데?
1: 문제보다
0: 문대 앤 몬테 괜찮다 괜찮다
1: 그러니까
0: 네, 다음 주부터 코너 이름 바꿀까요? 문대 앤 문대고 네, 문대고 네, 몬데 몬데 괜찮다 받아줘요 이거 받아줘요
1: 아, 안 받을래요
0: 받아줘요
1: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0: 그래요
1: 자꾸 문대라 그러니까
0: 험한 말 나오나요?
1: 아 험한 네. 말보다는 뭔가 좀 부끄러운 말도 나올 것 같아요
0: 아니 아니 지금 난리 났어요 댓글창이 문대 흐흐흐 이문대 크크크 뭐니 뭐 난리 났어요 문대 뭔데도 김스테파니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문대
1: 문대
0: 예스 아우 좋아요.
1: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캠핑장에
1: 캠핑 가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아 너무 떠나 같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0: 지금이라도 가실래요?
1: 아니 저랑 있으면 좀 불편한가요?
0: 곱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문제 씨를 그 뚜뚜루 뚜뚜 문제 오빠 그 문제 씨를 되게 보고 싶은데
1: 네.
0: 지금 2년째 네. 그분이 잠깐 오실 때도 있었는데 네. 다른 분이 주로 네. 와서
1: 문대 씨가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죠.
0: 네네 문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그분은 어디 갔죠?
0: 어디 갔을까?
1: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디 갔을까?
1: 정말. 그게 저의 문제네요.
0: 아니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네. 아 근데 얼굴이 마이크 안에 쏙 들어오네요, 문대 씨. 문대 씨?
3: 마이크 안에 쏙 들어오나요 여러분?
0: 네, 쏙 들어와요 진짜 얼굴이 안 보일 적
3: 얼굴이 작긴
0: 와,
3: 하죠
0: 세상에
3: 네.
0: 지난주에 우리가 문제씨 덕분에 배우 대배우 이지훈 씨와 함께 추석 특집을 함께 했습니다
1: 지훈 형님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죠 형님
0: 다시
1: 너무
0: 한번.
1: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다 네.
1: 아니 뭐 이렇게 뭐 다 그냥 친한 형이에요 저랑 뭐
0: 진짜.
1: 제가 뭐 일반인도 아니고 또 뭐 저 이문제인데요. 뭐 다 그 연예인들은 뭐 직업상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저랑 정말 그냥 호영호지하는 가족 같은 형이에요. 아,
0: 세상에 이거 팩트 체크 필요한데 전화 되나요? 지금 전화 연결로 한번 네.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요.
1: 네.
0: 안 그러면은 저기 네. 112에다가 전화 한번 해야 되거든요.
1: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관계라는 게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가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모두를 사랑하고 저는 우리 방글이 여러분들도 저와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뭐 한 몸이야?
1: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0: 지금 목소리에 와 목소리 자신감 진짜 가득 차 있어요.
1: 아 이문대 씨는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0: 이문대 씨가
1: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0: 굉장히 네. 예. 아니 인맥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나 진짜 나 우리 이 연예인 이문재 씨의 인맥 자랑 좀 해줄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랑도 나 친분 있잖아. 왜냐면은 이지훈 씨도 진짜 그냥 톡 하나로.
1: 예, 네, 준영 네.
0: 형. 예. 네. 나오세요. 와주세요, 아유, 바로. 문제 씨가 부르면 당연하죠.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1: 우리 문제가 부르면 가야죠.
0: 너무 놀랍게.
1: 네.
0: 예.
1: 네.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맥이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없을 인맥이었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카드를 여기서 썼습니다.
0: 추석에 네. 민족 대명절.
1: 그래서 앞으로 혹시 네. 제가 누굴 섭외한다면 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이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무명 개그맨들이 우르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0: 아니에요. 네. 어. 그 전화, 아니 그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영주 배우님 네. 영국. 예, 갔을 때도 우리 문재 씨 덕분에 또 너무 좋은 뮤지컬 배우들로 예, 네. 뮤지컬 배우들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예, 그 심지어 그때는 문재 씨가 또 어색할까 봐. 저도 낯가리니까 어색할까 봐 또 가운데에 또 앉아 가지고 네.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1: 이놈들이 혹시 네. 이놈들이 혹시 또 나와 있어 또 뭐 좋은 일을 얘기한다 하면서 헛소리를 할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바늘을 콕 찌르면서 아하. 좋은 이야기만 해라.
0: 아 진짜.
1: 네, 그랬죠.
0: 아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나름의 미션이 또 있었군요.
1: 야.
0: 아 그걸 이제 알았네.
1: 그렇죠.
0: 예스.
1: 네, 친해져 버리면 위험한 네. 순간들이 자주 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그 뭐가 인맥이다, 가깝다라는 걸 포장해서 막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잠깐만요. 아니 이분 거 읽어도 돼요?
1: 3374님 뭔데 아니, 어디 갔대요 문제
0: 왜 밑에 거 좀 읽어줘 나
1: 2037님 왜 이문재님 고개를 숙이죠? 고개 숙인 남자인가요 고승남이라고
0: 고개 왜 숙여요? 고개 숙인 남자예요?
1: 이거는 약간 뭐랄까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0: 이거는 자존심 네. 아 웃겨
1: 한루루루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나이 당산동 일대를 뛰어다니는 책상에 올라갈 호랑이
0: 책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1: 이 문제입니다.
0: 책상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1: 책상에 올라갈 수 있죠.
0: 네. 네.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하는 토크를 들으시고 5982님
1: 5982님 이야기해도 되나요? 빨래 널 5982님께서 빨래 널다 방구 나왔음이라고
0: 왜?
1: 네.
0: 아 이게
1: 아 이거 털 때 같이 해야 돼 이거 빨래를 터는 것과 동시에 퍽 하면 티는 안 난다
0: 막 이렇게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옆으로 당길 때 빡 괜찮다
1: 예 네. 근데 사실 맞아요 그 저희가 이 공중파고 네. 이거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인데
0: 네.
1: 고개를 숙이고 방구를 끼고 막 이런 토크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0: 아니
1: 우리 방송 색깔 자체가 근데, 지금 어떤 색깔인지 너무 궁금해
0: 아니 근데 문자가 왔으니까 또 우리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또 의무가 있어서
1: 그렇죠 거죠.
0: 저희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1: 지금 저보다 더 웃기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0: 자 그러니까 네. 왜 그래요 진짜 네. 문디님 좋으시겠어요 아직 30대라 임유리님 송윤리님 곰디 얼굴 들고 어깨 힘 팍 주세요 말이야 그냥 어?
1: 제 어깨 다 피면 이방이 꽉 찹니다 어깨가 그렇게 넓습니다 제가
0: 지금 접고 반 접고 있는 거예요? 네 3등분으로 접은 거예요
1: 키가
0: 지금?
1: 위로 앉아서 옆으로 자라가지고 자꾸 어깨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오늘 진짜 이 티셔츠가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보여요
1: 아 네 티를 잘못 골라가 좀 큰 걸 입어가지고 네. 살을 좀 뺐더니 네. 큰 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퍼짐해 보이긴 하네요.
0: 어허 파워 인맥이다 지금 막 난리 났다 너무 좋았다 이런 네. 진짜 의견들이 너무 많았어요.
1: 너무
0: 근데 왜 장모가 되었냐 김스테파니님이 왜 이렇게 그
1: 아버 아, 그, 네. 머리요?
0: 네 그
1: 가을이 고양이들, 오니까
0: 고양이들 보면 단모종이 있고 장모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문디는 왜 문대님은 왜 장모종이 되셨냐 복고 문대님 이러고 이제 왜 그러셨냐
1: 좋게 표현해 주셨네요
0: 복슬복슬 귀요미가 된 곰디 아니 문대님 다들 지금 헷갈리셔요 어떤 분이신지 다 헷갈리셔 지금
1: 제가 아, 머리가 지금 이제 되게 김스테파니님께서는 머리가 길으니까 장모 고양이처럼 장모 고양이처럼 이야기해줬잖아요.
0: 예스.
1: 근데 제 친구 미용실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제가 이렇게 머리 길르고 아침에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럼 유기견이 들어온 줄 알았다고
0: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1: 저는 머리가 더 반곱슬여서 이게 조금 아침에 드라이기를 조금 해서 머리를 내린 거거든요.
0: 음흠.
1: 이걸 안 내리면 머리가 이제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엄청 파마한 것처럼 커져서 그때 관리를 조금 했는데
0: 한 거라고요? 김스테파니니 어깨 살찐 거 아니죠?
3: 어깨만 살이 찌나요?
0: 하종철님 영어로 룸 나인.
1: 룸 나인.
0: 예, 룸 나인. 네. 오케이. 좋습니다. 송윤리님 오고 가는 대화에 웃음 꽃피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이 많이 웃어주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많이 웃어주십시오. 에이,
0: 감사합니다.
1: 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겨주십시오.
0: 좋아요. 네. 문대님이 더 웃긴 것 같긴 해요. 문대님
1: 아무래도 이제 먹고 네. 살려고 보면 최선을 다해서
0: 예스.
1: 여러분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네.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매주 최선을 다해주시는 문대님께
1: 매주요?
0: 매주 처음 만났죠 문대님. 자 문대님과 함께 방글이들의 고민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171님이 보내주신 고민사연을 저희가 꽁트로 각색해봤어요. 문제가 뭔지 함께
4: 들어보시죠.
0: 저는 팀 분위기가 정말 좋은 회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단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옆자리 남성 동료가 정말 비위생적이라는 겁니다. 아, 문재 씨. 어깨에 이거 묻어있는 거 헉! 혹시 비듬이에요?
1: 어? 아 그렇네. 아 뭐 확실히 날씨가 건조해지긴 했나 보네요. 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아 진짜 머리 이틀에 한 번 감아야겠네. 아이고 정말. 아.
0: 네? 머리를 이틀에 한 번 감는다고요? 아니 매일 감아야죠.
1: 아이 너무 많이 씻어도 몸에 안 좋은 거 몰라요? 게다가 우리나라 물 낭비도 심각하다니까. 인심 썼다. 좋아. 사흘에 한번 감았는데 내일부터는 이틀에 한번 감아야지 그냥. 빛나 씨 여기 등쪽 조금만 털어줄래요? 저 내 손이 안 닿아.
0: 지금요? 진짜 불길해. 제가 알기로는 그분 샴푸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출근 직후에 루틴이 있는데요.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아 문재 씨.
1: 잠깐만 진짜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말해.
0: 또 해요? 아니 제가 선풍기로 땀 말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1: 아, 아니 그럼 땀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의식해야지.
0: 아니 선풍기를 좀 다른 방, 아 저쪽 방향으로 좀 하든가. 아니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땀 좀 씻고 와요.
1: 에이 금방 말라요. 금방. 에? 머리랑 목은 다 말렸으니까 이 겨드랑이 조금만 말리고 끌게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
0: 들지 마요.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별걸 다 해요. 아 이거 뭐야? 문재 씨, 지금 제 키보드 뭐 튀었는데?
1: 어?
0: 이거 뭐야?
1: 잠깐만, 아, 비트씨 키보드로 날아갔어요? 아, 나 이거 꼬리!
0: 뭔데 이거?
1: 아니, 그 손톱이 너무 자랐길래 그거 좀 버려줘요. 아니면 간직하던가?
0: 어, 뭐야? 진짜 싫어. 이거 뭐야?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음식을 남기는 꼴을 못 봐요. 아 이거 한 사무실 이거 무슨 냄새? 매운탕? 매운냄새 뭐야?
1: 야 이 빛나시 귀신이네. 나 점심에 매운탕 먹었거든요.
0: 아니 근데 사무실에서 드셨어요? 냄새 왜 이렇게 진해요?
4: 일로 와봐.
0: 왜?
4: 사실 매운탕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워서 지금 여기 텀블러에 넣었어. 티 많이 안 나죠? 안 나지 좋지.
0: 아니 이거 지금 매운탕이에요?
4: 아 매운탕이에요?
0: 매운탕이에요? 아 진짜. 게다가 제가 오늘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4: 자 이제 양말을 벗을 시간.
0: 아니 퇴근하는데 양말 왜 벗어요?
4: 아 저 정장 양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신고 퇴근할 때 벗고 가야 돼서요.
0: 아 그럼 양말 언제 빨아요?
4: 에이 뭐 잠깐 회사에서만 신는 건데 왜 빨아요 이거를. 뭐 빛나 씨는 뭐 회사 슬리퍼 맨날 빨아요?
0: 네?
4: 발에 신는 거 다 똑같은 건데 뭐 안 그래요?
0: 냄새 난다고 냄새. 아니 옆자리는 전 생각 좀 안 하세요? 제가 양말 사줄 테니까 좀 빨아 신어요 좀. 아, 진짜 성질 났어. 제가 이렇게 성질을 내도 그냥 허허 웃기만 하는 동료. 처음엔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조심 지적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글을 보면서 오히려 날 무시하나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비위상하고 냄새나고 짜증나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고민 보내주신 1171님께 예, 매운탕 아니고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누를 그분한테 드려도 될까요?
1: 비누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0: 아닌 것 같아요. 예,
1: 이거는 예. 진짜 큰 고민이죠.
0: 진짜로. 예. 이거는
1: 정말
0: 너무 괴로운 문제죠. 옆자리 동료가 그런다는 건.
1: 네. 예. 파티션이 없나? 아, 파티션이 있어도.
0: 아, 파티션 너머로 너무 이게 넘어오잖아요. 냄새가.
1: 향기가. 향기라고 할 수 없죠. 냄새가. 야. 몇 가지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몇 개 있었거든요.
0: 그런데 어떤 거 허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체 자 짚어볼까요?
1: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머리 냄새는 막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보기에는 뷰가 안 좋죠. 그 사람이 머리 안감 떡진 게 보이니까. 근데 네. 그 머리에 뭐 비딤이나 이런 게 나한테까지 오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0: 털어달라 이거는 좀 선 넘었어요. 털어달라는 건 네. 지금 아 여기 지금 여기 팔 안 다니까 좀 털어줘 이건 좀 안 돼요.
1: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네, 네. 그리고 일단 손톱
0: 진짜 싫어.
1: 일단 손톱을
0: 어예 꺼린 막 이런 거.
1: 네, 손톱을 튕겨서 키보드에 떨어뜨렸다.
0: 아우.
1: 야.
0: 이거 약간 초등학교 때 네. 짝꿍이 이렇게 코 파가지고 옆에
1: 근데
0: 통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1: 야, 뭔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약간 저의 시선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의 네. 코딱지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0: 아, 그때도 질색 팔색 했는데.
1: 네, 근데 지금 보면 좀 귀여운 장난일 수가 있는데.
0: 귀여운데.
1: 성인의 손톱은 차마 용서가 되지 않는 범위죠.
0: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1: 이건 직장 생활에 누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0: 네.
1: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회사 전체의 문제예요.
0: 회사 전체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1: 아, 그렇죠.
0: 이거 보고 그렇죠. 올라가야 되나요?
1: 이 미꾸라지 하나거든요.
0: 네.
1: 미꾸라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만 맡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맡잖아요.
0: 맞아요.
1: 그 회사 전체의 기강이 아니
0: 기강이요?
1: 아니 기강도 해이해지지. 누가
0: 냄새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져 지금.
1: 그렇죠.
0: 그럴 수 있지.
1: 왜냐하면
0: 회사 가기가 싫잖아요.
1: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사 안에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에 네.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스르는 이런 행동을 한다. 하나만 해도 일단 계속 화가 나는데
0: 맞아요.
1: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특별한 이벤트로 우리에게 큰 뭔가 토크거리를 준다.
0: 약간 뒷골이 당겨요 지금. 뒷골이 당겨요. 네.
1: 이거는
0: 이거 고칠 수 있나요?
1: 이건 말해야죠.
0: 말해야 돼요?
1: 이건 말해야죠.
0: 근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돼요? 뭐 자리 옮겨주세요 이런 거 너무 약간 좀
1: 마지막에 이 고민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봤을 때
0: 네.
1: 처음엔 자존심 상할까 봐 조심조심 지적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는 글을 보면서라 그랬거든요.
0: 네.
1: 저는 여기서 이제 조심조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와닿았어요.
0: 아, 네. 왜요? 조심조심 말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1: 누군가에게 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 잘못된 것 바꿔야 한다.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0: 어허.
1: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거든.
0: 맞아요.
1: 그럴 때는 용기를 갖고 세게 알아듣게 한 번에 얘기해 줘야 돼.
0: 아~
1: 그런데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하면 이 사람도 다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0: 네.
1: 이 사람의 대화를 깊이 있게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그렇게 듣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야.
0: 그냥 장난인 줄
1: 그냥 에이, 그렇죠.
0: 편하게 그냥 에이, 에이. 생각하는군요.
1: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가 힘들면 위에 올려서 윗사람들이 위에 더 높은 분이 한 번에 얘기를 해주게 해야 돼.
0: 아, 본인이 이야기하지 말고.
1: 집단의 문화를 망친다니까 이거. 일의 능력이 아니라 효율을 떨어뜨려요. 진짜. 회사에 오기 싫어지거든.
0: 맞아요. 네.
1: 회사는 예, 열심히 일하는 곳이고.
0: 뭐 힘들어. 맞아 힘들어.
1: 집은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깨는
0: 맞아요.
1: 이런 악의 무리들.
0: 악의 무리까지 나.
1: 냄새와 손톱, 비듬, 네? 양말, 국물 냄새 이런 무리들.
0: 진짜.
1: 이런 무리들은
0: 어떻게 해야 돼요?
1: 예? 네?
0: 누구 불러야 돼? 지금 누구 불러야 돼? 지금.
1: 재택 시켜야죠.
0: 재택으로 혼자서.
1: 재택 시키면 이제 엄마가 나가라고 하겠죠. 다시.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거나.
0: 네, 아니면 부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1: 부인이 있을까요?
0: 아하, 부인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죠.
1: 부인이 있을까요? 죽부인 정도.
0: 죽부인.
1: 그냥 부인은 없을 거라는 곳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0: 어허.
1: 네. 네.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0: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방글이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견 어디로 보내주셔야 하죠?
1: 샵 1053이고요. 여러분 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0: 와.
1: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그리고 또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이 있어요. 여러분. 어허.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 보내주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벤트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허.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내가 봐왔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청춘 누룽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춘 누룽지.
0: 네, 청춘 누룽지 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에 네. 네, 여러분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근데 이 와중에 김영민님 왜 물어보시죠? 문재님 머리 감았나요?
1: 잘한다.
0: 왜 물어보시죠? 네, 왜 뭐 때문에? 네. 문재님 많이 해봐서 뭐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1: 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집단 생활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
0: 아 냄새.
1: 냄새부터 남에게 피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
0: 그런 거 진짜 안 하세요.
1: 절대 안 해요.
0: 네, 안 해요.
1: 네. 아 힘든 사람이에요.
0: 로꼬에 네가 모르게 쎄쎄쎄 떠날 거야. 네가 모르게 떠날 거야.
1: 따라올 걸요.
0: 이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 주세요.
1: 여러분 가방에 손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0: 너무 싫어.

0: 입장이 바뀌었죠.
1: 그럼요.
0: 떠나세요 이렇게 해야지. 모두를 위해서.
1: 아 모두를 위해서.
0: 그럼요.
1: 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떠나면 나라를 떠나야지. 내가 힘드니까. 자 여러분의
0: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1: 이거는,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문대씨.
0: 오늘은
1: 문대씨.
0: 제가 고집쟁이. 이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1: 용서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세상에.
0: 이런 이 집단 생활을 망치는 악의 무리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1: 처단할 거예요?
0: 그럼요.
1: 오호. 네. 하중철님 악취 구조대 출동. 그리고 우리 행복이님이 처단하라 뭐 이렇게 보내셨어요 지금.
0: 그러니까.
1: 해병대 출동하자면서 지금 하셨고.
0: 0691님.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 해야 해요. 그분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강력한 충격이 없다면 그렇게 살 사람이니 회사 고충팀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1: 아, 그치. 회사 고충팀 좋다.
0: 네. 회사 고충팀. 회사 고충팀.
1: 고충팀에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참 애매할 수 있어.
0: 회사 고충팀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직장 내 이거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 사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냄새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렇지.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1: 아니 근데 진짜 이 손톱 튀기는 건 이거는 진짜 괴롭힘이지. 이건 너무 괴롭힘이지.
0: 손톱이 조준이 된다고요?
1: 조준이.
0: 손톱을 튕기는데 그게 조준이 된다고요?
1: 아니지. 이렇게 딱딱 까딱아 띡 가는데.
0: 저격수 출신인가?
1: 영증 막 이런 거지. 4592님. 저 다이어트 할 때 과일 채소 쌈 다이어트 했거든요. 쌈 채소에 과일 껍질채로 싸먹는 다이어트였는데 회사 단장님이 맨날 자기가 밥 먹던 젓가락으로 제 과일을 뒤적뒤적거리며 먹는 거예요. 완전 정색하고 제 점심이거든요? 했더니 아 그래? 나 입가심 하려고 그랬지? 이러는데 완전 부들부들.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사과 한쪽 떼서 던져줬어요. 사회적 미소, 소셜 스마일 지으면서 이따 입가심 하세요. 속으로 나 건드리지 마라. 내 거 건드리지 마라. 했죠. 쓰다 보니까 또 화가 나네요. 하셨어요.
0: 저도 약간 공감돼.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아마 느끼실 건데
1: 네.
0: 샐러드나 과일 이런 거에 이 빨간색 고춧가루나 양념이 묻어있을 때 약간
1: 너무 싫어.
0: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1: 내가 먹다가 붙이는 것도 싫은데.
0: 그러니까. 네. 근데 남이 먹던
1: 안 돼.
0: 제육 소스가 내 샐러드에 묻어있다 하면은 화가 나죠.
1: 스트레스.
0: 안 그래도 다이어트 때문에 힘든데.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진짜 네. 잘하셨네. 네. 이따 입가심 하세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속으로 내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지.
0: 901호님.
1: 네.
0: 저라면 거울 치료를 해주겠어요. 그가 먼저 저를 떠나게요.
1: 어떡해?
0: 하나 할 때마다 저 예뻐요? 저 오늘 어때요? 저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요? 매 순간 말해서 먼저 떠나게 만들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1: 이거 약간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0: 위험한데.
1: 같아요.
0: 위험한데.
1: 네, 이렇게 눈치 없는 분이라면은 막 이렇게 내 손톱 좋아하나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0: 내 손톱 간직했네.
1: 너무 싫어.
0: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손톱을 보며 출근하려나? 절대 안 돼요.
1: 1207님. 오늘 사연 좀 어렵네요. 사회생활이 인간관계인데 그래도 선배이실 텐데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말하기 좀 그렇고 저 같으면 차갑게 대할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로 빨리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못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내 일을 못하면 회사에도 영향이고 나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1: 근데 회사에서 손톱 깎는 거 괜찮아요? 원래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쵸? 송윤리님이 회사에서 업무 시간 중에 손톱 깎는 거 싫어하는데 그걸 튀게까지 하다니?
0: 그렇죠. 다 그렇죠.
1: 응.
0: 이거 안 되는 거죠.
1: 왜 월급 받으면서 손톱 깎아요? 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응? 기타리스트야 뭐야? 8766님 회사 생활에 업무 능률 저하네요. 다른 팀 전출이라도 보내야 할 듯.
0: 네, 이거는 이제 외부로 뭐 돌린다거나 영업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1: 안 돼, 안 돼.
0: 영업하면 회사 막 나 일 안 돼. 일 못 잡습니다. 영업은 안 되고. 예. 네, 아, 힘든
1: 안 돼,
0: 분입니다.
1: 안 돼. 이거 진짜 힘들어요.
0: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알아들을 수 있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 이 사람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1: 네.
0: 회사가 안 돼요. 이거 위험해요.
1: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0: 네.
1: 이 중에서 누구한테 청춘 누룽지 드릴까요?
0: 0691님께 청춘 누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빠라밤.
0: 혹시 정말 원하시면 누룽지와 함께

0: 네, 문자. 다수결 문자. 더 많은 쪽의 문자 추첨해서 나노 비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1: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료를 고치도록 노력해본다.
0: 네, 2번.
1: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참거나 자리를 옮긴다.
0: 네.
1: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사람이었다면 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저는 계속 화가 나.
0: 의견을 보내들어 받아보자고요. 네. 1번.
1: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동료를 고치도록 노력해본다.
0: 노력한다. 2번.
1: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참거나 자리를 옮긴다.
0: 네, 이 중에서 문자 보내주세요. 네. 문재 씨라면 몇 번?
1: 저요? 네. 저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죠.
0: 그냥 고충 팀에 바로 알린다.
1: 저는 3번.
0: 3번.
1: 예.
0: 처단하라.
1: 크게 싸운다.
0: 싸운다.
1: 아주 크게 싸워서 이 사회, 그러니까 너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돼.
0: 아하. 예. 아하.
1: 이거는 왜냐면.
0: 알겠어요.
1: 이거는 우리 회사가 나 내 뒤에
0: 맞아,
1: 있는 거야.
0: 알았어. 화내지 마. 자, 숨 쉬고 숨 들이쉬고.
1: 내가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0: 숨 들이쉬고 숨 쉬고. 예. 노라조의 샤워 듣는 동안에 우리 문대 씨 화 많이 났으니까 문 좀 시켜볼게요. 근데 이 와중에 그 문대 씨가 그 저기 손톱 얘기하자마자 김 스테파니님이 됐어요 보내셨어요. 노라조입니다. 샤워 됐어요. 됐어.

0: 담아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혹시 공깃밥도 가져왔나요?
1: 말아왔나?
0: 이게 갑자기 좀 궁금하게 됐어요. 깍두기도 가져왔을까?
1: 호로록 먹으려고?
0: 네, 이런 게 조금 궁금하게 됐어요.
1: 그의 저녁이었나? 혹시?
0: 저녁이면
1: 안돼
0: 이렇게 싸웠으면 그럼 이거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일부러 국물 남은 거 싸운 건데 텀블러에다가
1: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0: 많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1: 많이 화가 나셨고 문재님은 화가 좀 가라앉으셨죠.
0: 전 가라앉았죠.
1: 노래 들으면서.
0: 네네네. 네,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모두 다 그 약한 부분이 한 가지씩은 있거든요.
1: 오.
0: 자기가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1: 네.
0: 네. 왜 웃죠, 근데?
1: 아니요.
0: 어떤 뜻으로 웃는 거죠?
1: 아니요. 그냥 문재 씨 얼굴만 봐도 재밌어가지고.
0: 제 얼굴이 캐치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1: 아니.
0: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의 영역에 대해서
1: 아, 또 시작된 거예요, 이문학 강의?
0: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줄 수 있느냐.
1: 네.
0: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1: 오케이.
0: 근데 이런 부분은 허락이 안 되는 부분이다.
1: 안 된다.
0: 네.
1: 이것은
0: 타인을 힘들게 하는
1: 참을 수가 없다.
0: 없다.
1: 네. 1번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노력해 본다. 2번 고칠 수 없다. 참지 말고 자리 옮겨라. 네.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았나요?
0: 3501님께서 1번 진지하게 이야기로. 진지하게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가 너무 나고요. 손톱이 튀고요.
1: 선생님 죄송하지만
0: 비듬이 있고요.
1: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0: 양말을 왜 벗고요? 사회생활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1: 양말 좀 사서 신어주시고요.
0: 네.
1: 네. 머리 좀 감아주세요. 이게 대놓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0: 이런 얘기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도 이런 얘기 되게 힘든 얘기라서
1: 힘들어.
0: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해요.
1: 맞아.
0: 세게 얘기하면.
1: 힘들어.
0: 네.
1: 4827님 고칠 수 없다. 2번.
0: 고칠 수 없다. 9677님 고칠 수 없다.
1: 네.
0: 2번.
1: 이 외에도 고칠 수 없다가 훨씬 많아요.
0: 왜냐하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왔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아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아는 거지.
1: 근데 오늘 사연 하면서 너무 다행인 게 나 어제 머리 감은 걸 너무 잘했다. 안 감고 왔으면 얼마나 찔렸을까 방송하는 내내.
0: 제가 끝나고 나가면서 밖에 계신 분들 다 체크할 거예요 오늘.
1: 그런 생각했어.
0: 머리 감았나 안 감았나. 어깨에 비듬 있나 없나. 지금 양말 신고 있나 안 신고 있나. 그 밖에 키보드 다 확인할 거야. 손톱 낀 거 있나 없나.
1: 자, 이분들 중에서 9677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0: 손톱판도 깨끗이 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셔요.
0: 왜요?
1: 목이 메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고민 사연을 문재 씨 오시나요, 다음 주에?
0: 다음 주에도 제가 항상 오죠.
1: 네.
0: 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문재 오빠가 오실지 오늘처럼 문대 씨가 오실지 그거 여쭤본 거예요.
0: 그 문재 씨가 해외 스케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이문대 씨가 오실
1: 그래요?
0: 것 같아요.
1: 아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또 여러분 또 다음 주에는 좀 깨끗하고
1: 좀
0: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우리 요셉 문님께서 진지하게 진지 드세요. 땡큐.
0: 네. 항상 여러분 말하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1: 솔로문. 네, 감사합니다. 네. 꽃비티 바라기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신예영의
0: 공동체의 삶입니다.
1: 신예영의 우리 왜 헤어져야 해. 이유를 알겠네.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이 노래 들으면서 문디스하고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0: 찍고 올게요.
1: 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큰일 없이 하루를 잘 보낸 게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에는 참 고마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천사, 기쁜 날에도 마음이 힘든 날에도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보이지 않는 동행자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미카엘,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의 길로 이끄는 라파엘, 그리고 이 큰 천사들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집에 나설 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고 말해준 가족의 목소리 뒤에도, 길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건넌 횡단보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겠지요. 예, 10월의 첫 금요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주고 계시겠죠? 오늘 오솔길에서 많은 수호천사님들과 함께 걸어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최선미, 심교린이 부른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듣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천사 한 분 만나셨나요? 뭐 날개 달고 내려오신 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는 대개 날개 대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슬쩍 씌워준 사람, 길을 몰라서 둘이 번거릴 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웃어준 사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았을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만난 천사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가 왔습니다. 2037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문으로 아름다운 햇살이 들어오는 불금이네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수녀원 가는데, 돌아가는데, 와, 하늘이 그렇게 새파랄 수가 없어요. 어쩜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얼마 만에 우리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되지?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네요. 예, 5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죠. 예. 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마음껏 느끼며 즐기는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래요. 오늘도 모든 이의 근심 걱정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의지하고 불닥하는 내 기도 요술길로 들어왔어요 하셨네요. 아, 그래요. 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런 시간 이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마다 그래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왔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수호천사 축일 맞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축하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안젤로, 안젤라, 모든 성인, 그 영명축일을 가진 분들은 다 오늘 축일이에 맞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희 동기 수녀님 한 분도, 예, 김안젤라 수녀님이 계신데, 오늘 축일이네요. 어제 제가 과자 두 봉지 어디서 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축하해 줬어요. 예. 069 하나님, 저는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난 착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제 주변에 역대급 천사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착하게 살았다는 것에서 끝날 일이지 사랑은 될 수 없지 교만해지지 마라 하고 직접적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천사는 하느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힘을 통해 만들어지게 돼서 천사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과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고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급 천사들이 제

옆에 있었다는 것에 무척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늘 그렇게도 많이 느끼셨군요. 그래요. 뭐 살아보다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은 분. 우리 수녀원에도 그런 분 두 분 딱 두 분 계세요. 정말 모든 부탁과 뭐 이런 신분 뭐 힘든데도 다 근데 예스 예스 하면서 정말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웃는 얼굴로 항상 다독다독 해주시는 또 어르신 수녀님 있는가 하면 저 후배인데도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요. 야 정말 살다 보면 근데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아주 이해심과 또 사랑으로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분이 계시죠. 아마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역사라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 살아오는 우리 삶 안에서 예 감사드릴 일들 한번 찾아보세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명선의 노래입니다. 엔젤.

박명선의 엔젤 듣고 왔어요. 디오니시아님 오셨나요?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실까? 전 오늘 천사를 만났어요. 어머, 오늘요? 네. 사실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바다에서 마음을 부여잡으며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조깅을 하며 달려오던 청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맞아, 사실은 좋은 사람, 좋은 일이 더 많은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밝아졌답니다. 저 천사를 만난 거 맞죠? 아우, 맞죠. 그만큼 좀 어두워지려고 하던 마음을 조깅하면서 달려오던 그 청년이 정말 환하게 웃어주는 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참 천사네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일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하고 생각해 준 그 천사. 아, 이렇게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면 사실은 저도 오늘 전철 타면서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 승객이. 그런데 제가 그냥 서 있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조금 들어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어머나 아니에요. 왜 멀리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곧 내려요. 곧 내려요 하면서 총알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아, 그분이 근데 어디 가셨지? 하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로 곧 내리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도 천사였다 싶어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일어나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조금 피곤하다 하는 마음으로 탔었는데 와, 저도 그분이 천사 같아요. 서현숙 아가다님, 오늘은 저의 천사는 저의 아들이었어요. 어머,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신 아들과 함께 가을 산행을 다녀오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더 돈독해졌어요. 사춘기라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와, 초등학교 5학년 벌써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군요. 요즘은 빨라요. 빨라. 모든 게 빨라. 그런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많이 잘 하셨군요. 와, 이렇게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 예, 손잡고 꼭 이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야, 사진. 어머, 사진 너무 이쁘다. 정말 엄마가 활짝 입고 웃고 아들내미는 또 V자로 정말 빅토리를 하면서 엄마 옆에서 그게 어떤 산일까요? 와, 대둔산 같기도 하고요. 와, 너무나 멋진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이렇게 두 부자 뭐라 그러나요? 모자가 너무 아름답네요. 아유, 아마도 보니까 복이 많을 뿐 같아요. 얼굴에 복복하고 쓰여있네요. 어머니 얼굴에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먼저 세상에 모든 안젤라 자매님들 축일 축하드려요. 네, 안젤로 대신 안젤로라고 네 성함을 또 세례명을 지으신 분들도 축하 받으셔야죠. 네, 저는 이 일을 마치면 집에 갔다가 저녁 미사 드리고 차량 축복받고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예, 아이고, 축복식도 축복받아야죠. 네, 차가 또 새로 마련되셨으니까요. 예, 연휴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또 부모님하고 또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잘하시고 예, 집으로 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글라라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찬미예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기 천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프로 임신센터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라라 자매님. 아우, 참 쉽지 않은 기도 부탁일 텐데 이렇게 기도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시간, 아, 뭐 마음처럼 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또 마음도 좀 지칠 수도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뭐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여정에서 두 분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자녀를 안 두려고 결혼을 했어도 그런 분들이 요즘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기를 기다리는 두 분 참 축복받을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주님께서도 또 두 분과 함께 항상 걸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글라라 자매님과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분이 아기 천사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해 주소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날에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 분을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정성을 더해주소서. 무엇보다 부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두 분의 사랑과 희망을 지켜주소서. 평화와 용기와 사랑 안에서 받쳐지는 두 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기 천사를 만나는 날이 오도록 성모 마리아님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예, 함께 들었으면 좋을 노래 함께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노 주사가 부릅니다. 소원.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참 좋겠죠.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잊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푸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세요. 저 여기 이런 이런 일은 꼭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꼭. 예,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문자 바랍니다.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클라라 자매님 꼭 제가 조금 전에도 꼭 했더니 여기도 꼭이네요. 아기 천사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결혼 생활한 지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안 생기면 본인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부모님 마음과 이 부부의 마음하고는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부부들은 아직은 아닌데 하면서 미루고 뭐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한시라도 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네. 아무튼 아이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셋이면 더 좋고 낳을 수 있다면 넷도 좋고 아이들이 다 자기 먹을 그 양식과 축복을 다 타고 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삶의 경제가 뭐 경제적 경제력이 뭐 진짜 뭐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뭐 좀 그렇죠. 좀 그렇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자, 자녀들 많이 놓으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아기천사 맞이하도록 수호천사가 되어서 기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팡팡 밀어줄게요. 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믿고 앞으로 고고고 하셨어요. 와, 오늘 축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안젤라 자매님,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이름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별빛사랑 스텔라, 거기다가 안젤라 천사. 와, 그러니까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 클라라 자매님 그 부부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크리스티나님께서도 클라라 자매님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고와요. 자매님 가정에 주님께서 아기 천사를 안겨주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뭐 기쁜 소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그리고 디오니시아님, 네, 기도를 청한 자매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분명 귀여운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예요.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문자를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규환이님, 네, 간절히 원하시면 아기 천사가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유, 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요. 그 순간이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거룩한 순간이더라고요. 남편도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뭐 엄마는 아기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정말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2037님, 네,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사연을 주신 자매님을 포함한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모든 자매 형제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총인 아기 천사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렇게 또 오늘도 완벽한 문장으로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네, 오늘 외출하면서 유모차에 탄 아가들을 여러 명 봤어요. 어머, 얼마나 예뻤을까, 그죠? 아가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이런 천사를 예쁘게 성장시키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두 분의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셔서 꼭 아기 천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유모차에 있는 아기들 꼬물꼬물 안에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속는 때가 있어요. 그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앉아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나. 요즘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피식 웃으면서 제가 수녀원으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얼 바오로 바라기님, 네, 오셨네. 네. 주님, 글라라 자매님 부부의 아기 천사가 간절히 찾아오길, 네,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 마칩니다.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저희 수호천사님,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보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천사님, 오늘도 저의 걸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조용히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괜찮아, 함께 가고 있어 하는 위로를 제 마음에 전해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일을 알아보게 하시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천사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미카엘 대천사의 용기로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가브리엘 대천사의 기쁨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라파엘 대천사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수호천사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하느님께 가는 길을 끝까지 비추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더시커가 불렀죠? 이끌어. 와, 멋진 노래였어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디오니시아님께서 예, 수호천사 축일에 아기 천사를 위한 기도라니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호호호. 그러게요. 이 천사 축일에 또 아기 천사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오솔길의 기도는 하루의 힘든 일을 씻어주는 4시의 수호천사네요. 와, 멋지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참 이것도 수호천사께서 또 떠오르게 해주신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기 지금 같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호천사님 너무 많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애청자 모든 분들에게 수호천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마이크 앞에 앉았었거든요. 예, 1231님, 네, 제가 대체 휴일과 한글날에 새벽 첫차 이용하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무슨 일을 하시나요? 1231님, 한글날, 그러니까 9일과 5일에 새벽 첫차를 이용한다고요. 예,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 첫차라고 하니까 기차 같기도 합니다만 아니면 고속버스? 아무튼 무사히 잘 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8196님. 요세피나가 넘어져서 어깨 골절 입원 3주 만에 실밥 제거하고 퇴원, 오전 미사 참례하고 병원 잘 다녀왔어요. 그동안 고생한 남편 요셉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했네. 요. 저도 용 해야겠네. 어머, 정말 남편 되시는 분 요셉님 너무 고맙습니다. 3주 동안 뭐 거의 옆에서 팔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들어서 해주셨겠네요. 저희 수녀님도 어깨 무슨 힘줄인가요? 뭐가 끊어져서 수술하신 수녀님이 완전히 도시락, 큰 도시락 통 같은 거를 옆에 끼고 계속 24시간 그러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마리아 수녀님도 참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요. 어깨 골절이었으니 또 아우 고생하셨네요.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조금은 아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또 미사 참례. 야, 참 이 신앙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신 부부신 것 같아서 축복을 정말 주실 것 같고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오늘 더 두 분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만난 거 잡수세요. 제가 뭐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로라도 예, 김대형 베드로님, 네, 수녀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나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시는 거죠? 예,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라도 환영하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딱 남기신 게 너무 재밌네요. 네, 다음 날에는 한번 더 좀 길게 얘기 나눠주시면 더 재밌겠죠?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수호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천사를 생각하면 하얀 옷에 날개를 달고 어딘가 우아하게 떠있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천사들은 이상하게도 날개가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는 장바구니를 들었고 어떤 천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어떤 천사는 버스에서 제 자리를 잡아주느라 여기

평범한 하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두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참 여러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싶지 않나요? 저는 천사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싶네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예, 여러분의 저녁 시간도 하느님의 평화와 수호천사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이웃 안에 계신 주님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상범 예로니모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의 그리스말은 파이디온인데 본디 이 단어는 10살 아래의 아이나 유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에서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린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말로는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란 어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께 딱 붙어 있는가? 과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부족하며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파이다 고고스, 보호자, 곧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수호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빌며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가요, 때론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한 햄버거 업체가 수해복구 대민 지원을 하고 있는 수해복구 장병들에게 햄버거 600인분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응원의 뜻과 함께 말이죠. 이 햄버거는 장병들에게 큰 행복이 됐을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땐요, 이 햄버거의 힘이 얼마나 센지 햄버거의 힘이 성당으로 이끌기도 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군대에서 햄버거 준다는 말에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요, 댓글에 저도 햄버거 준다고 해서 세례받았다, 저도요, 이렇게 동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햄버거가 그렇게나 힘이 셉니다. 군대에서 보는 햄버거는 정말 힘이 대단한가 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우연히 찾아온 절실한 한 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먹으면 힘이 불끈 솟아날까요? 한우? 아니면 장어? 낙지? 그 무엇보다 이 말이 힘을 솟게 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소리 질러! 자, 이 시간 힘을 불끈 내보면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혜주입니다.

0: Fantastic Baby.
1: 빅뱅 판타스틱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군대에서의 햄버거는 사회에서 따지자면 십첩반상 저리 가라겠죠?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아침 나를 깨워서 일터로 나가게 한 나의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가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커피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휴입니다. 이 말도 이 시간 우리를 힘나게 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도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불끈 힘을 내볼까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코너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요,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이죠.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재미지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게임들 준비해왔는데요. 오늘은 록국어 게임 준비해왔습니다. 거꾸로 게임 준비해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C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요,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또 너튜브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진에 대구 CPBC 방송 시간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기간은 10월 15일까지 저희가 받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나는 듣고 있어요 하는 인증샷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증샷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동일하고요. CPBC 빵 어플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민님이 와 9일날도 한글날도 쉬고 많이 쉬네요. 5일도 쉬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평일이 3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훅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훈님도 안녕하세요 설디님 부산에서 출첵해요. 어느덧 10월의 둘째 날이에요. 10월의 첫 금요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10월의 둘째 날 설레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규님께서도 설디님 반가워요. 이미대레사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MJ레나님이 설디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선곡도 제 취향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오늘 제가 좀 차를 두고 많이 걸어 다닌 날이었는데요. 많이 걸어 다니면은 사실 지치거든요. 많이 걷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한 50% 정도 지칠 게 한 10% 정도밖에 안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날씨 좋을 때를 많이 또 즐겨야 됩니다. 문자로 8289님께서 저는 군대에서 세례받았어요. 오, 그러셨구나. 공군훈련소의 비성대 성당에서요. 방공포병학교 자대 갔을 때도 은하수 성당이 부대에 있었는데 거의 안 갔네요. 유유 후회 중 점점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군생활의 시작부터 자대까지 신앙과 그래도 함께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발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파리팔구님은 어떻게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되셨나요? 오프닝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한 연예인은 햄버거 세트를 준다는 말에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파리팔

구님은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우리 세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티 마우스 랄랄라 듣고 왔습니다. 귀동님께서 빵톡으로 와 노래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훈님이랑 노래 취향이 통하셨네요. 엘리사벳님도 빵톡으로 대뜸 퀴즈 때문에 차세울 갓길 찾아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엘리사벳님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야 될 때는 갓길에 정차하고 하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죠. 엘리사벳님을 위해서 빠르게 퀴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포항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아라광장과요,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포항 해뜨면 이것 축제가 열립니다. 포항의 이것 맛집으로 선정된 24곳에서 모리 이것, 꽁치 당구 이것, 회 이것, 홍게 이것 등 다양한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내놓고요. 일본, 중국 현지 셰프들이 일본식 우동 그리고 중국식 양춘면 등 시식 코너를 마련해서 매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네요. 보통 우리가 흔히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을 때 너 이거 언제 먹여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근데 이것을 주는 예식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뷔페 언제 먹여주는데? 라고 할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것 언제 먹여주는데? 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고요. 포항에서 이번 주말에 가면 이것을 실컷 먹을 수 있는 포항 해뜨면 이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먹는 거고요. 언제 먹여줄 건데? 라고 하는 거니까 반죽을 길게 면으로 뽑아서 만드는 이 메뉴, 과연 무슨 메뉴일까요? 1번 국수, 2번 수제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일단 반죽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수도 반죽, 수제비도 반죽인데 그 반죽을 길게 면으로 뽑는 음식입니다. 1번 국수, 2번 수제비. 정답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이무진이 부르는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올게요.

이무진,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는 음식 메뉴 문제입니다. 포항시에서 이것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것 우리 흔히 집에서도 후루룩 해먹을 수가 있는, 쉽게 해먹을 수가 있는 메뉴이고요. 보통 이것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소면, 그리고 비빔 이것도 있고, 물 이것도 있고, 저는 여름철이 되면 좀 더워지면 비빔 이것을 좋아하고,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뜨끈한 물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집에서 맛있게 먹는 꿀팁 있을까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좀 육수를 잘 내야 되는데, 육수 내는 꿀팁 이런 거 다음에 우리 한번 받아볼까 봐요. 그쵸? 육수 내는 꿀팁이 또 집집마다 있으니까. 이것의 맛은 육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밀가루나 메밀가루 등으로 길게 면을 뽑아서 만드는 음식. 1번 국수, 2번 수제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우리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 언제 먹여줄 거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냐 물을 때. 그래서 준비한 포맨의 청혼하는 거예요 듣고 올게요.

홈앤 청혼하는 거예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바로 국수였습니다. MJ 레나님이 대뜸 정답 1번 국수 하시면서 지난주 주일학교 간식도 잔치국수였는데 자모회원들 솜씨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자모회 우리 어머님들은 어쩜 그렇게 다 요리를 잘하실까요? 저 이제 자모회 못 들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리를 그닥 잘하지 못해서가 약간 그 허들이 있다. 이런 마음의 장벽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짱구뭉치님께서 1번 국수 하시면서 잔치국수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수 하면은 많은 분들이 1번으로 잔치국수를 떠올리시네요. 오늘부터 4일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아라광장 그리고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포항 해뜨면 국수축제가 열립니다. 잔치국수도 맛있지만요. 이곳에 가면은 모리국수, 꽁치당구국수, 회국수, 홍게국수 다양한 국수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리국수가 뭐지? 야, 그리고 꽁치당구국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모리국수는 포항 구룡포 일대 향토 음식입니다. 여러 생선 해산물 한 냄비에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국수를 말하는 거고요. 모리가 여러 재료를 한데 모아서 끓인다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진짜 특이한 꽁치 당구국수는 당구공 생각하셨죠? 당구공 아니고요. 꽁치를 넣고 끓인 영덕 쪽의 향토국수라고 합니다. 꽁치를 다져서 동그랗게 빚어서 만든 그런 국수라고 하네요. 흔히 먹어볼 수 있는 국수들이 아니잖아요. 포항 가시면은 직접 맛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정답도 좀 살펴볼까요? 2351님, 그리고 1166님, 5392님, 3529님 모두 국수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8289님도 포항 해 뜨면 국수축제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1932님은 국수 하시면서 여기는 경주예요.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경주에서 포항 가깝잖아요. 4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9684님 정답 1번, 3537님 1번 국수 하시면서 저 초등학생이에요. 엄마 차에서 듣고 있어요. 몇 학년인데요? 우리 3537님. 엄마 차에서 듣고 있어요? 학원 가기 전에 지금 잠깐 엄마가 라이딩 해주는

0: 와중에 듣고 있군요. 그 와중에 정답을 또 보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3537님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7654님은 정답 1번 국수 하시면서 이번 달 17일에 친구가 결혼식 올리는데요. 빨리 국수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친구분이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이 또 좀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다들 친구라서 나이가 똑같으니까 결혼하는 시기들이 겹칠 때가 많아서 한 해에 막 3명도 가고 4명도 가고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뭔가 그 결혼식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참석했던 결혼식과 결혼한 이후에 참석한 그 결혼식의 마음이 좀 달라서 그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7654님도 아마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축하하는 마음도 있고 하겠죠? 8002번 님은 찬미예수님 하시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국수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국수 정답이었고요. 우리 8002님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답 국수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기프티콘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월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인데요. 매주 다른 게임 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바로바로 찰떡 게임입니다. 우리 찰떡같이 알아들어 볼까요? 제가 거꾸로 말할 거거든요. 찰떡 게임 그리고 록국어 게임이라고 제가 별칭을 지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새 안녕한, 이렇게 거꾸로 제가 말한 거예요. 요새 안녕한, 아니야, 요새 한영한. 잠깐, 제가 오늘 이 게임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를 내가 틀림없이 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새 한영한, 이거 제가 뭐라고 말한 걸까요? 요새 한영안, 이거는요 안녕하세요를 거꾸로 말한 겁니다. 어떻게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딱 듣고 바로 번역을 해야 돼요. 거꾸로 번역을 해서 원래 내가 말하고자 했던 문장이 뭔지를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거꾸로 말할 거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찰떡같이 알아듣고 바르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좀 어렵다, 그죠? 근데 정답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승리, 그리고 정답자가 없다? 그럼 저 설디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거꾸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아, 원래 두 번만 말할 건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특별히 세 번 말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제가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단이 빕 를 화평 마지막 잘 들으세요. 단이 빕 를 화평. 자, 문자 번호 샵 0931번으로요. 무슨 말을 했는지 바르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부르는 록국어 듣고 올게요. 단이 빕 를 화평.

로꾸꺼 슈퍼주니어 T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로꾸꺼 말해드렸잖아요. 뭐였죠? 단입입 를 화평.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 제가 만약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들었다? 좀 못 맞췄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시네요. 정답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와, 일단 1등으로 보내주신 분. 이분 1932님입니다. 1932님이 평화를 빕니다 라고 딱 오타도 하나 없이 바로 1등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승자로 뽑아드리고요. 자, 아쉽게도 2등으로 보내주신 분 8289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5392님도 평화를 빕니다. 1166님도 평화를 빕니다. 7654님도 평화를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재밌는 문자가 도착한 게 있어요. 1208님이 정답 화평 늘 빕니다. 운전 중에 들으니 집중이 더 잘 되네요. 라고 뭐가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읽어드린 거꾸로 그대로도 아니고 평화를 빕니다라는 정답도 아니고 화평 늘 빕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되게 뻔뻔하게 운전 중에 들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1208님 정답은 평화를 빕니다였고요. 운전 중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8364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내일 김해 뒷고기 축제 구경하러 갑니다. 가서 뒷고기 구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춘 것보다 이게 더 부럽다. 뒷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게 먹고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351님 평화를 빕니다. 미사 때요, 이거 인사할 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 안 해주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예민할까요? 흑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마음의 소리 맞죠? 근데 이거 그렇긴 해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인사 나눌 대상이 없을 때 약간 민망하기도 하면서 속상하기도 한 그 마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약간 우리가 좀 뭔가 민망하니까 저 멀리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빠르게 스캔해서 옆 사람에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면은 서로 인사 나눌 수가 있다는 그런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좀 적응이 되셨을까요? 문제 하나 더 나갈 건데, 이번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평화를 빕니다. 단입입 를 화평은 좀 쉬웠나 봐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되게 길어요. 이거 맞춰주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다. 일단 똑같이 세 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 자, 들어보세요. 서소합버기, 니마리마, 신하득가, 이총은. 이게 좀 어렵죠. 자, 서소합버기, 니마리마, 신하득가, 이총은.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서소합버기, 님아리마, 신하득가, 이총은. 힌트 하나 드리면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제가 거꾸로 말해드린 내용 똑바로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931번이고요. 박혜경이 부르는 장미 듣고 올게요.

뭐지 뭐지 하면서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정답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였습니다. 10월 7일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고요. 또 10월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거꾸로 읽으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면서 더 정성껏 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죠? 10월에는 이 마음 담아서 더 정성껏 묵주기도 바쳐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랜덤 게임의 어떤 후유증으로 묵주기도를 거꾸로 바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 문자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1등으로 보내주신 분... 1208님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게 뭐라고 운전하다 승부욕 때문에 갓길에 대고 집중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아 너무 웃겼다. 아까 집중한 척하면서 오답을 진짜 당당하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은 좀 갓길에 정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을 1등으로 딱 맞춰서 보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2742님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퇴근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퇴근길이 설레고 신나네요. 7654님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정답이었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8289님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모두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등으로 보내주신 두 분께는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거꾸로 게임, 찰떡 게임, 설레라에서 게임도 함께 하시면서 퇴근길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돌아서면 깜빡깜빡 기억상실이 아닐까 싶은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여기에 엉덩이까지 기억상실에 걸리면 안 되겠죠? 실제로 엉덩이 기억상실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엉덩이 기억상실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래 앉아있거나 활동량이 부족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육이 실제로 기억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엉덩이 근육인 둔근이 자기가 일하는 법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이긴 합니다. 예방하는 법은요, 하체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고 평소에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한 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너무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진 않았나요? 일어나세요! 오늘의 비타민 말, 일어나세요. 그리고 움직여봐요.

비타민 5시에 이어서 블랙핑크 띄어 듣고 왔습니다. 개천절, 주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인데요. 엉덩이가 절로 막 들썩들썩해질까요?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도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대요.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나내 얘긴가? 하면서 괜히 생각해보게 되는. 이번 연휴에는 신나는 일들 많이 많이 만드시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몸도 마음도 한껏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엉덩이도 기억을 잃지 않고요. 얼굴은 웃음도 잃지 않는 즐겁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요. 짱구뭉치님이 신청해 주신 서영은 가을이 오면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펄!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1: 흑표욱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욱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욱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녁 X에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끌어준 것도 SNS라며,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개각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X글을 줄였던 이 대통령은 최근 부쩍 게시글을 늘리고 있습니다. 9월 29일 8개, 30일 9개 등 최근 4월 동안 30개의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국정 현황과 정부 정책에 관한 설명을 직접 해 왜곡과 오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X에 거짓과 폭언, 음해에는 당당하게 대응하자며 대통령의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응해야 할 일과 참모들이 대응해야 할 일이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커집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논란과 관련해 직접 반발을 하고 나섰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소환하며 유시민 작가 등 강경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진영 내 비판가의 이견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 라고 X에 글을 썼습니다. 좌아하게 라는 말은 우아하다 라는 말에 우 대신에 왼쪽 좌를 넣어 변형한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0.0001%밖에 모르는 글입니다. 이걸 굳이 대통령이 써야 할까요? 좌하게 라는 말을 쓰면 힙해 보입니까? 소통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소통이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SNS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살펴보길 바랍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알렉스 퍼거슨 경의 말입니다. 과유불급을 항상 고민할 때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J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이브로 되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대미 투자 발표 등 대형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데요. 여론데이터와 여의도 기류 두 분의 고수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봉심 메타보이스 이사,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다소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하락하다가 약간 이제 좀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세가 멈췄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한 40% 초반 그리고 ARS 조사는 30% 후반 지금 요 횡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김봉신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예. 이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조사는 전국지표 조사입니다. 전국지표 조사.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션스 코리아리스 창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9월 28, 29, 30.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43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9월 2주였는데요. 그때도 예. 43, 지금도 43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 조사가 43으로 빠질 때 그 전에는 50에서 43까지 빠진 거였어요.
0: 한 번에 확 빠진 거죠.
1: 그렇죠. 7%포인트면 네. 이거 상당한 겁니다. 하락세가.
0: 오차범위 일단 바뀌네요.
1: 그렇죠. 네.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횡보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의 하락은 멈춘 건가? 아니면 더 하락할 건가? 숨 고르게 들어갔는데 아니면 이제 바닥을 봤으니 이제는 튀어오를 일만 남은 건가? 요거는 이제 보시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0에서 43 빠질 때는 이때 인사 문제가 거의 그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0: 근데 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논란, 뭐 김승원 그렇죠.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뭐 이런 게 컸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7% 포인트가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횡보할 때는 요 사이에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가위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3에서 43으로 횡보하는 거는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을 방어해낸 건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43대 50이지 않습니까? 부정평가가 50 예. 절반인데요. 7%포인트 부정평가가 더 많아서 이거는 예 분명한 이제 데드크로스죠. 그런데 직전 조사를 볼 때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그 대통령 긍정률 평균 43일 때
0: 예.
1: 이때 중도에서 41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도에서는 49가 나온 거예요.
0: 그러니까 평균보다 중도가 높네요.
1: 그러니까. 높이 예, 나왔습니다.
0: 그럼 진보층에서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1: 빠지진 않고 횡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균형을 따지면은 보수, 진보, 모른무응답 이런 데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0: 예.
1: 중도에서 49, 절반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긍정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민생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민생이 민감한 중도 성향자 중에서 긍정평가가 그 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러면 야당은 지금 지뢰와 관련해 가지고 DMZ 지뢰 사고 관련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0: 예.
1: 그게 그다지 유효타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횡보니까 만약에 그게 유효타였으면 더 빠졌죠.
0: 그렇군요.
1: 예.
0: 그거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조사 기호 말씀드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MBS 조사 보면 이제 정책평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평가가 좀 높기는 한데 순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안전 53, 균형발전 48 뭐 이게 좀 높은 편이고 교육 44, 연금 43, 노동 43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박정호 기자는
1: 네.
0: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테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평가들을 보면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노동정책, 연금정책, 교육정책은 좀 불만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네. 이거를 봐야 될까요?
2: 뭐 안전 같은 경우는 뭐 산재 이제 사망 사고 이런 것들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특히 청년층 2030층에서 볼 때는 연금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내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내가 살 집이 있을까 아니면 연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2: 그래서 이 개혁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AI 시대의 말씀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예. 청년 일자리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문턱 내가 처음 첫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불안감
0: 예.
2: 여기에 대한 정부가 해법을 좀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은 일자라는 뭐 이제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좋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많이 훼손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고 참 노동 정책은 답이 없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용이 다 얼어붙어 AI 때문에 신규 고용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은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안 뽑으니까 2030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크다. 근데 이게 정부가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닌데 또 그들의 불만도 또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2: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는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강조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됐을 때 그럼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0: 네.
2: 거기에 대한 좀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아니면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들이 좀 자세하게 알려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다른 여론조사 하나 소개할게요. 이게 정부 여당 심판론과 지원론 사실 이제 총선이 한참 남긴 했어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기 때문에 좀 이르기는 한데 이게 이제 선거를 당장 치렀을 때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건데 리서치뷰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건데요. 정부 여당 심판론이 52.8%, 정부 여당 지원론이 38% 이렇게 나왔어요. 2028년 총선 프레임이니까 아직은 한참 남긴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지금 선거 치르면은 민주당 망하겠는데요.
1: 깜짝 놀랄 결과입니다.
0: 예, 20 아니 20까지는 아니고 한 14%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1: 예. 예. 이게 그러니까 ARS 조사죠.
0: 예.
1: ARS 조사에서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전화면접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텐데. 예, 관여

0: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판론이 52.8이다. 이거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1: 이게 예. 이런 수치를 제가 윤석열 정부 때 본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 총선 때 대략 뭐 50% 넘었다 막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0: 게다가 지역구에서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이 49.1이 민주당. 절반에 가깝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35.7입니다. 예. 나머지 정당은 뭐 조국혁신당 7.6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절반 그 응답자의 절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어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격차도 지금 상당히 커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또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뭡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시절에 봤다라고 하셨는데
1: 예.
0: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MBS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얻었다. 의석을. 그때 정당 지지도로만 따지면은
1: 예.
0: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높았습니다. MBS에서.
1: 아, 그랬어요?
0: 39%였습니다.
1: 예.
0: 근데 민주당이 27%였어요. 예. 그리고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새로 등장을 해서 10%를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1: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0: 비슷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제1야당이 힘만으로 따졌을 때는 무려 10%포인트 정도 더 약했는데도 총선에서 굉장히 크게 이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은 어딥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비 정당 지도가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10%포인트 정도 낮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 심판론. 이 심판론이 불기 시작하면
1: 예.
0: 그러면은 의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리서치 비유의 조사인데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 총선 프레임 여기서 심판론이 52.8 정부 여당 지원론이 38이라고 하는 것은
1: 예.
0: 이거는 좀 놀랄 만한 수치이고요. 전화 면접에서 한번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 면접의 표본 대표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걸 한번 더 보긴 해야 되지만
1: 예.
0: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총선을 생각한다면 빨간 불이 켜진 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에 SNS에 올린 게 뭐냐면은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은 총선 의석수가 나온다. 뭐 이래서 과거 사례. 근데 이제 팩트 체크한 언론도 있는데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다 그러면은 339 그래서 100석이 안 되는 거고 50%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355 그래 가지고 150석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사례들을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박정우 기자.
2: 민주당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전당대회 거치면서 좀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김민석 후보가 출범한 이후에도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을 세게 못하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1: 예.
2: 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 현장 직접 가고 그다음에 160명의 의원들이 각각 민생 현장에 가서 열심히 뛰라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다시 뭔가 신발끈은 다시 동여매는 그런 느낌이라서 물론 지금은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은 다시 당을 리빌딩하는 그런 과정 아닌가 그리고 예. 좀 2028년 총선이니까 시간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민주당이 기회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예.
2: 하지만 뭐 이제 김승원 후보자 문제나 뭐 용해인 후보자 문제도 있었고 인사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청년층 중도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좀 수세에 몰렸었는데 민생 개혁 이런 걸 가지고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노리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정기국회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리서치뷰 방금 소개했던 그 리서치뷰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34.5, 이재명 23.4, 노무현 14.4, 윤석열 8.2, 김대중 5.4, 뭐 이명박 5.3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달라요. 어떤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1위를 한 것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더 잘 나온 거는 아무래도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이제

0: 암살자들 논란도 막 커지고 있고 약간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치 대표님?
1: 글쎄 말입니다. 그 직전 조사가 2026년 5월이었는데요. 이제 9월 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27.9에서 34.5까지 뛴 거니까 예. 이거는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있었다고 보고요. 2등은 거의 동률로 27.6이었다가 23.4로 예.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재명 현 대통령입니다.
0: 그러게 현직 대통령 참 인기 많네요.
1: 예, 예.
0: 역대 대통령 중에 2위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그렇죠. 프리미엄 감안해도. 예.
1: 이렇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은 맞고요. 다른 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때는 높다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낮게 떨어졌습니다.
0: 예.
1: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0: 문재인 대통령이 2.8% 예, 예. 나왔는데 이게 저는 의아한 게 퇴직 때 퇴임할 때 한 4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할 때 제일 높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박할 일인가? 약간
1: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랄 정도로 퇴임 때 그러니까 임기 있을 때하고 그 다음 조사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한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그 직전 조사에서 20.3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14.4로 이렇게 쭉 빠집니다.
0: 많이 빠졌어요.
1: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이 빠지면서 좀 그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짝 올라가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4.6에서 8.2로 미세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자가 더 많이 잡혔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아 이건 좀 너무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여튼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또 강경보수 중에서 지지가 있는데 꽤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강경보수 혹은 구구들이 상당히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도호 기자.
2: 예,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진보 진영이 약간 좀 흥이 안 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국면 자체가.
0: 예.
2: 그래서 응답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에 뭐 공과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 보였던 어떤 뭐 경제 성과 이런 것들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이런 것들도 향수가 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생이 가장 뭐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닌가 경제 문제를 푸는 게 지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0: 예. 자, 오늘 중수청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수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이제 나뉘어졌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이제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박정우 기자?
2: 지금 이제 검찰청 이제 폐지, 그러니까 중수청, 공수청 이게 출범하면서 오늘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18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0: 예.
2: 눈물을 이제 글썽에선 거리고 눈물을 참는 이런 모습까지 봤었는데 이게 이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또 이제 동의를 하신 것이고
0: 수사 기소 분리에
2: 대해서는 예.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원 인증이 좀 잘 안 돼가지고
0: 네.
2: 뭐 미뤄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0: 아직 인사 발령이 안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직원이 나왔더라고요.
2: 예, 그런 예. 상황이고 그래서 초반이라서 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여권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0: 예.
2: 개혁 완수 명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도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혼선이 없게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좀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이제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0: 예.
2: 그래서 여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국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정말 이 수사 뭐 기소 검찰이 그동안 가졌던 막대한 이 권력을 나눠놓으면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면이 어떤 것인가 그게 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 인사청문안을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용민 의원은 반민특위 위원장에 친일파를 임명하는 격이다. 뭐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 이건 이 중수청은 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 검찰 개혁에 강경하신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정부 여당의 지지율에는 조금 악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호재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언론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용해인 그 전 후보자, 전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6천여 건을 다뤘더라고요.
0: 예.
1: 비카인지에서 보면.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11,000 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0: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비카인지
1: 예. 예. 예. 거기서 검색을 했을 때 그런데 뭐 지금 김지용 후보자입니까? 이분은 한 2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지는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이 인사청문회가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0: 예.
1: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관여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네이버 데이터랩 통계인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3개월 동안 검색한 걸로 따졌을 때는 용해인 후보자가 1등입니다. 1등. 그렇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검색이 네.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으로 놨을 때 지금까지 김지용 후보자 최고로 높아진 비율이 검색 비율이 5%입니다.
0: 아, 예.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치 고관여 특히 민주당의 정치 고관여층은 김지용 안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김지용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1: 좀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민 많은 분들이 볼 때 도저히 이거를 국민의 감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거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때는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지금 같아서는 아니 대통령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건 뭐 호미로 파건 곡괭이로 파건 그거는 쓰기 나름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도구론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예. 더군다나 그러면 그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분들은 어디 출신이라고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권에서 막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국민 여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군요.
2: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누가 능력 있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중수청의 이제 설립 취지대로 잘 이끌 수장이 맞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0: 예.
2: 근데 뭐 친윤 검사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도 많이 얘긴되고 있지만 그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0: 예.
2: 이 그 공수처의 힘으로 검찰을 누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0: 예.
2: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서 수장을 했더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또 그런 또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정말 인선 이걸 통해 가지고 능력을 좀 펼치게 좀 해달라 그렇게 계속 읍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요 얘기해 볼게요. 그럼 대북 북한 지뢰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야당의 비판은 거셉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김봉신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좀 그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지 않다. 특히 이제 MBS 조사 보면은 안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이거는 여론 추이가 어떤가요 지금?
1: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론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이번 주가 지났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DMZ 지뢰 문제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타로 먹혔으면 지금 이 조사에서도 40% 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죠. 그거는 약간 그 북한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뭐 굴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 만한 게 지금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 여론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제기가 비교적 뭐 합당한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0: 예.
1: 좀 뭐라 그럴까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 많은 분들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뭐 이거를 조사한 건 아닌데 그 전국 지표조사 처음에 소개했던 거기에 이제 여당의 역할 잘한다. 이게 32%가 나왔는데 3월 달 대비 21%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좀 박해졌고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을 잘한다가 25%가 나와서 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럼 뭐 비슷비슷해졌네요. 여당 야당이. 국민의힘이 조금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좀 그렇고.
2: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예. 여당의 실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찾아내가지고 그걸 알리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호재를 많이 좀 맞았다. 인사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이 그래도 야당이 그거 하고 있네. 이런 좀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민생 얘기를 우리가 좀 초반에도 했었는데 여당이라고 하면 정부, 여당, 뭐 청와대까지 함께 민생을 잘 챙겨야 되는데 1인당 뭐 GDP, 뭐 국민들의 이제 소득이 4만 달러가 된다라고 하고 예. 수출도 너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내 호주머니 비어 있지?
0: 그러니까 왜 난 가난하지 4만 달러라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말씀을 주변에서 하시더라고 그거를.
2: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체감되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여당의 역할이고 민심을 정확하게 정부와 청와대 전달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민생 문제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이상은의 언젠가는.

0: 화려한 소셜미디어 속 일상과 달리 국가가 들여다본 우리의 진짜 얼굴은 지쳐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국민건강영향조사는 한국인의 씁쓸한 자화상을 숫자로 보여주는데요. 오늘 천국의서재에서는 통계가 보여준 우리의 고독과 불안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효인 시인, 오찬호 사회학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원래 우리 오찬호 박사님 자리에는 그 평문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2: 높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0: 아니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예. 푸른 기와집으로 가셨어요. 네, 지난주에 갑자기. 네, 네, 네. 예.
1: 그 좀 프리랜서를 그만두고 직장인이 된 거죠.
0: 거기 굉장히 빡세거든요. 네. 아유, 저 그게 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6시 전에 출근해야 돼요, 일단. 네. 퇴근은 거의 12시 합니다. 그 청와대 직원분들 저도 많이 알고 그동안 봐왔는데 굉장히 험한 곳으로 가셨다. 하지만은 어쨌든 네. 본인의 선택을 이제 축하드리면서 그분보다 김성환 평론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찬호 박사님 잘 지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네.
0: 오찬호 박사님은 저희가 이슈가 주요한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모셔서 또 분석을 이렇게 좀 부탁드렸었어요. 혹시 시인님은 아시나요? 오찬호
1: 우리
0: 박사님?
1: 저기 전에 휴가 가셨을 때 예, 예. 한번 같이 했었어요.
0: 아, 그랬군요.
2: 네, 지금은 가신 또 평론가님이 예. 사회를 보시고 저희가 대화를 아, 나눴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김성한 평론가님이 진행을 할 때 두 네. 분이 또 네. 하셨었군요. 그래서 뭐 아주 오늘 케미스트리가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향조사. 영양을 조사를 한 건데 영양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심리 상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데 일단 10점 만점에 6.9점이라는 삶의 만족도 결과가 나왔고요. 청년층의 운동 실천율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나왔어요. 20대 남성, 30대 여성 등 청년층이 유산소 실천율이 급감했다. 요즘 러닝한다고 다들 난리인데 왜 운동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약간 놀랐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2: 일단 30대, 50대 남성 비만율이 과반이라고 하니까 약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래요?
2: 제가 건강검진에 약간 낮은 수준의 비만이 나왔는데 예. 절반 이상 비만인데 뭐 어때? 평균이구만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0: 아, 근데 네.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불만인데 기준이 너무 가혹해요.
2: 맞아요.
0: 제가 네. 보기에는 기준이 가혹한 게 제가 딱 봐도 얼굴이 좀 말랐잖아요.
2: 그렇죠.
0: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좀 살이 빠졌거든요. 아직도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비만과 이 정상의 범주에 있는데 제가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비만이겠어요.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2: 이게 무슨 제약회사를 위한 기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요즘 뭐 오은환이니 오늘 운동 뭐 완결이니 예. 뭐 런닝 열풍이니 해서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건강 지수는 높지 않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0: 그렇군요.
1: 좀 과대 제 지표였던 거죠. 제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과연 그 세대의 전체적인 추세인가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 원래 달리던 사람이 요즘에 달리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시대지.
0: SNS를 통해 그렇죠. 나 오늘 운동했어. 뭐 이런 거를.
1: 굉장히 과도하게 드러내는 시대고 그 속사를 과연 살펴보면 전체적인 계층의 골고루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는.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옷을 차려입고 예. 신발도 차려 신고 뛰는 어떤 모습을 보면 야, 저거 아무나 뛰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갑자기 뛰지 않는 사람이 뛰는 게 아니고 원래 항상 그 정도의 러닝 인구는 있었다. 근데 그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굉장히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살은 굉장히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자, 내 달리게 하자 그런 식으로 극복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0: 예.
1: 실제는 이 통계 자료가 매우 정확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뭐 건강검진 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버스가 있습니다.
0: 예.
1: 이 국민건강영향조사를 할 때 질병관리청에서 대형 버스를 몇 대를 보내가지고 케이스를 정해서 그다음 굉장히 꼼꼼하게 의사하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통계자료를 내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0: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불만이 많다. 그런데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30대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30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삶의 만족도 최하위입니다. 스트레스는 전 연령대 최고입니다. 도대체 왜 이 우리나라 30대, 일단 이 스튜디오에는 30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데 30대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PD님이 아직 30대예요. 예. 그래서 빨리 40대가 되기를 제가 권장하고 있는데, 예, 이 우울한 30대를 벗어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추론을 좀 들어보죠. 일단 서윤 시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왜 30대가 이렇게 우울하죠?
2: 이게 그 진은영 시인의 아주 유명한 대표작 중에 서른 살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두운 복도 끝에서 괴종시계 치는 소리, 1시와 2시 사이에도, 11시와 12시 사이에도 똑같이 한 번만 울리는 것. 그것은 뜻하지 않은 환기, 소득 없는 곽성, 몇 시와 몇 시 중간지대를 지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종시계가 땅 치지만 사실 시계를 보면 그게 어디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려주지 않거든요. 30살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지 늙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혹은 내 인생 좀 어그러질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0: 원래 다 모르지 않습니까?
2: 사실 40대
0: 50이 돼도 몰라요.
2: 40대
0: 제가.
2: 50대 돼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예. 30대는 그 모름을 좀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0대의 희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꺾인다고 해야 되나?
0: 예.
2: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네. 더 오히려 20대보다 더 크고 그게 크게 느껴진다.
2: 그렇죠.
0: 뭐 이렇게 네. 보시는 거예요.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 9.4%니까 30대의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한 명 뭐 이 정도 우울한 거예요. 오찬호 박사님, 30대 이거 어떻게 해요?
1: 설명 들으니까 역시 시인의 설명이 너무 막 문학적이고 해가지고 예.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늘 그랬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고충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에 아직 젊으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게 통계에 반영되었겠죠 옛날에.
0: 예.
1: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포를 항상 가지죠. 누구나 가지게 되는데 지금의 50대가 30대일 때 가졌던 공포와 지금의 30대가 가지는 공포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0: 훨씬 크게
1: 훨씬 크게 느껴지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0: 예.
1: 그것이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제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값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30대일 때 주식을 안 하는 내 자신이 못 산다고 생각 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누가 주식하면 뭐 제 주식하네 정도 들고.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삼성전자가 오른다, SK하이닉스 오른다 그럴 때 나는 주식 안 해. 나는 이걸로는 상처받지 않았겠죠. 지금의 40, 50대들은 예. 30대일 때. 근데 지금의 30대일 때는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번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지금까지 잘 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변 환경적인 것 때문에 뭐야 이거. 나는 굉장히 지금까지 못 산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다음에 그런 것이 한 4, 50대일 때는 인생의 내공으로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뭐 나는 이렇게 살련다. 니들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30대일 때는 그게 대단한 큰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0: 그렇군요.
1: 생각됩니다.
0: 그 뭐 전혀 다른 건데 그 이제 증권사에서 한번 분석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주식 단타 제일 많이 하는 게 20대였고 하루에 8번인가 하고 뭐 정확한 수치가 안 나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수익률도 낮은 게 20대 남성층 뭐 이랬단 말이에요. 30대 남성도 뭐 비슷하게 30대도 비슷하겠죠. 계속 단타하고 있고 불안한 거잖아요.
1: 불안하고 또 약간 직장 생활을 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업무 시간에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릴수록 또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생 전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다른 걸 또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예. 큰 악순환인데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이 재테크의 기본값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정부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예. 막 뉴스에 탑뉴스로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고 뭐 그걸 탑뉴스에 6천 됐다, 7천 됐다 그러면 모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정부도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0: 저의 삼성전자 10주는 아직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10주밖에 없어서 문제지. 예. 굉장히 높은 100% 이상의 높은 수익률.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20대일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쓴다고 했을 때 예. 4, 50대일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아유 뭐 인생의 쓴맛 정도로 넘어가는데 20대일 때는 막 무서워지거든요.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0: 포모라고 보통 얘기해. 남들 은 다 이렇게 맞아. 돈 버는데 나만 뒤처지는 네. 거 아닌가.
1: 또 대출까지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 먹었을 때 일어서기가 되게 힘든 거죠.
0: 아,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 하나가 아까 전에 뭐 얘기했지만 30대, 40대,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고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기준이 좀 너무 엄격하다. 그런데 최근에 흡연율이 늘었다. 청년층의 흡연율이 늘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의 흡연율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여러 그 주류 판매를 보면은 소주 판매가 역대 최하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20대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힙하지 않다라고 봐서 아, 저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분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데 흡연율은 늘었다? 이건 뭐지? 약간 어떻게 보세요? 그 시인은 고독하니까 담배 피면서 원래 시 쓰지 않나요? 김수영 시인 같은 분도 이렇게.
2: 저는 담배 안 피는데요. 아마 전자담배가 좀 더 대중화되면서 여성 흡연율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술이라는 거는 혼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럿이 어울려서 마셔야 하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 20, 30대에는 여럿이 어울리는 문화가 뭐 꼭 그래야 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음주 문화가 이축되고 축소되는 것 같은데 담배는 혼자 피울 수 있는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오찬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담배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성 흡연율은 굉장히 오랫동안 변동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의 금연 정책이라는 것이 공간을 없애는 정책이라 가지고 남성들이 필 공간이 없으니까 에이 더러워서 담배 끊어야지라고 있는데 여성들은 늘 조금 동

입된 혹은 숨어서 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그것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늘한 6%, 7% 됐는데 최근에 어떤 건강적인 담론과 함께 이것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0: 자, 가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많지만은 저소득층은 외로움마저 두 배로 깊었는데, 소득 수중 상의 만족도는 7.2점, 하의 만족도는 6.4점이고 외로움 경험률은 저소득층이 9.7%, 고소득층은 5.0%.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인님은 이 수치에 대해서? 외로우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사실은 만족도는.
1: 이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아침에 출판사 하잖아요. 아침에 예, 예. 주문량이 각 서점에서 들어와요. 어떤 날은 뭐 100권 들어온 날도 있고 뭐 200권 들어온 날도 있으면 예. 그날 되게 안 우울해요. 너무 좋아요.
0: 아, 좋으세요.
1: 네, 친구들한테 연락도 좀 하고. 예. 그런데 어떤 날 아예 주문이 없는 날 있어요. 뭐 아침부터 우울한 거예요. 그게 8시거든요.
0: 예.
1: 8시부터 우울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근데 좀 더 넓게 가서 보면 사회 안전망 얘기를 우리가 오래 해왔잖아요. 우리는 다 불안해서 이렇게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 보면 진짜 내 인생 망가지고 나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게 그냥 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니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회적 관계를 더 유지를 하거나 내가 돈을 써서 취미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가처분 소득이 낮아서 그런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거는 고립된 상태에서 나아가지 이제 못하는 경우에 그 소득이라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고립되었는가부터가 이제 소득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는 관계의 질이 굉장히 나쁘죠. 만나면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근황을 묻다 보면 결국 어떤 성취에 관한 이야기로 탁탁 뛰어 넘어가잖아요. 뭐 내 아파트 이번에 올랐니, 주식이 올랐니, 혹은 우리 아이 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취업 뭐 다 어떤 성과에 관한 얘기고, 너는 어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입을 다물도록 하는 굉장히 투박한 관계의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 일종의 보면 소득이 높은 자일수록 계속 뭔가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쭉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게 되면 점점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에서 끼지 못하게 되고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관계를 맺도록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남녀로 따져보면 남성이 유독 안 손을 안 내밉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루저로 취급하는가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죠, 남성. 네. 그러니까 다 타인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데 좀 익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2: 자기가 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립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순간에도 그 손을 안 잡게 되는.
0: 예.
2: 그래서 계속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그런 일도 나타나죠.
0: 그 외로움 중에서 특히 이제 노년층 외로움이 굉장히 지표가 높은데, 65세 중 10명 중 1명, 65세 이상 중 10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대 이상 여성은 곁에 기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자주 외롭다고 또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35.9%. 그래서 3명 중 1명이 이제 빈곤하다라는 거, 이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또 외로움도 느끼고 그런 건데, 오찬호 박사님은 어떻게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 뭐 이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 삶의 어떤 고독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느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노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0: 예.
2: 여기서 다 이 고령화 사회에서 자신들의 선배로부터 선배로부터도 못 배운 거죠. 자기들 너무 오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 굉장히 빨리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다고 느끼고, 또 정신적인 건강,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인데, 이런 거를 우울증을 무시하면서 평생을 살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몸은 엄청나게 괴롭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상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는 다 고름이 어마어마한 단계에 있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도 우울증이나 단어도 안 듣고 다 성장하셨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네. 우울증을 모르는 시대에 네, 네. 통했죠. 시인님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2: 그 각 지역에 도서관들이 있어요. 예. 도서관이 가장 돈과 관계없이 그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면 되니까. 가서 네. 책을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요즘 큰 글자 도서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2: 보통 세네 배 글자 크기로 네. 크게 키워서 책들을 비치해놓고 있어요. 그건 주로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기 시중에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관계 맺짐 없이 그냥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도서관이.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책 자체보다. 책 작품은 이번에 박준 시인이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라는 시 산문집인데요. 여기에서 예. 시를 수십 편을 전문을 다 싣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박준 시인이 특유의 아주 서정적인 짧은 글을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굉장히 여러 편 나와 있으니까 시 그리고 남녀노소 다양한 층의 시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공허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예. 시 한 편으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책을 소개해드려 봅니다.
1: 그러니까 이 소득이나 빈부격차에 의한 이 우울감, 고독감이 벌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정은 해야 되는데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창동 감독 그 가능한 사랑을 봤거든요. 그게 이제 계급에 관한 얘기인데 그 우울감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상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서민들이 훨씬 더 좀 어려운 삶을 그게 아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0: 세상이 막 이질적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나를 굉장히 시혜적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면 굉장히 동물원에 전시된 듯한 느낌까지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제가 이제 뭐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의미부여가 너무 많다. 한국인들은 의미부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뭐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제일 행복한 어떤 것을 실천을 하시면 되고 또 약간 세대적으로 보면 뭔가 가족들과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끙끙거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회복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앞으로 그냥 잘 하면 되는 거죠. 뭔가 과거를 들춰내서 그 상황을 다시 뭔가 회복하려고 억지를 쓰는 순간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
2: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년층에게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데 청년층에게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네요.
1: 부자 되세요.
2: 안타깝습니다.
1: 네, 좀 안타까운데 참.
0: 뭐 청년층한테는 스스로가 이제 과연 이런 사회가 어떤 정치적 도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좀 던지고 네. 할 필요가 있죠.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의 서재 서유민 시인 오찬호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10월 2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3: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4: 하느님 감사합니다.
1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옥을 지을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긴 곳은 바로 창문이라고 합니다. 창은 단순한 채광과 통풍을 넘어서 자연과의 조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는데요. 특히 그림 감상이 쉽지 않았던 시대엔 창은 액자 역할을 했고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과 나무, 하늘이 그대로 한 폭의 동양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휴엔 바쁘다는 이유로 꼭 닫아뒀던 우리 마음의 창도 활짝 열면서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과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을 나만의 한 폭의 그림으로 즐기면 좋겠네요.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2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 첫 곡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들려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내일이 개천절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죠. 뭔가 연휴 같고 더 들뜬 기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조들이 한옥의 창을 세심하게 만들고 또 그 창을 통해 창밖 풍경을 마치 그림 감상하듯 바라본 것처럼 도심에는 창밖에 아무리 건물, 도로뿐이라 해도 또 그것도 뭐 나름 멋진 한 폭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건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요. 자,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장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네,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베빈다의 야 에스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곡 함께했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분위기 최고인데요. 이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파두. 이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그 장르의 음악인 것 같네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오늘 하루 소소하고 평범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준비한 선물 여러분들한테 마음껏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몰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3005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쫑디, 남대문에 카페 알바생이 잘생겼다고 지금 줄이 어마어마하대요. 남대문에 무조건 커피 마시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데? 와, 예전에 왜 그 여배우 남상미 씨가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그 동네 일대에서 화제였다고, 그래서 막 정말 줄을 서서 먹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허, 또 카페 알바생이 잘생겼다면 요즘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한테도 소문나서 그 외국인들도 줄 서 있는 거 아닌지, 아, 모르겠네요. 꼭 다녀오세요. 꼭 다녀오셔서 후기 남겨주세요. 6133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정대, 오늘 부모님이랑 언니 남동생 다 같이 오랜만에 갈비집에 갔는데요, 저희가 다들 신나고 흥분해서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겨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고, 먹겠다고. 그래서 다들 의리 없이 먼저 갈 테니 먹고 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요? 갈비집에서 잠시 혼밥했네요. 아, 진짜 너무했다. 그냥 그래도 먹을 때까지 같이 좀 앉아 있어 주시지. 아니, 뭐 그렇게 먼저 가시나. 아이, 정말 진짜 의리 없으시네. 그래서 진짜 혼밥으로 다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유, 참, 소화는 잘 되셨는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갈비집이면 아이, 남기면 안 되죠. 아이, 갈비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거 못 남겨요. 약간 6133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끝까지 다 먹고 옵니다. 잘하셨어요. 맛있는 식사 되셨길. 자, 그리고 겨자씨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근데 저는 평소 남편이 참 멋있어 보이고 은근히 좋은 마음이 가슴 가득이었는데요, 며칠 전 남편이 저랑 의논하기보다는 시댁 식구들 결정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행동이 마음이 상해서 요 며칠 남편 얼굴 보면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다시 꺼져가는 사랑을 구공탄 연탄불 살리는 심정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해봅니다. 네. 그래요. 아,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맨날 좋고 예뻐 보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인간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은 미워 보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과연 이제 이 겨자씨님의 이 상심을 남편분께서 어떻게 만회해 주실지 그거 좀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9006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며칠 전 첫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신청곡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신지훈의 씨가 될 이야기 일하면서 잘 들을게요. 아유, 너무 잘 하셨어요. 신청곡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겨자씨님이 신청해 주신 두 분의 사랑을 구공탄 연탄불 살리듯 살려줄 수 있는 노래 성시경의 두 사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9006님이 신청해 주신 신지훈의 씨가 될 이야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첫 번째 새 노래는요, 선후배의 만남으로 탄생한 특별한 곡입니다.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이승철 씨를 위해 우즈가 직접 작사 작곡해서 함께 듀엣으로 노래까지 했는데요. 그 제목은 우리만의 이야기입니다. 이승철 씨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는데 후배 우즈가 이런 멋진 곡을 헌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벅찼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노래가 올드하게 들릴까 걱정돼서 우즈의 발음과 창법까지 연구해서 불렀다는데요. 선배의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과 후배를 향한 감동이 담긴 두 아티스트의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 김필 씨입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이 김필 씨의 새 노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약 7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2집의 서사를 여는 첫 신호탄이 되는 선공개곡 자유롭고 싶어.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 위로 맑게 갠 한낮의 볕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담은 포크 발라드인데요. 11월에 단독 콘서트도 또 개최한다는 김필 씨의 새로운 출발이 담긴 노래. 아우,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우즈 이승철 씨가 함께한 우리만의 이야기, 그리고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이승철 그리고 우주가 함께한 우리만의 이야기 그리고 김필 씨의 새 노래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두 곡 들어봤는데요. 정말 먼저 이승철 선배님의 40주년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후배의 노래 선물을 받고 와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예, 데모를 500번 넘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후배인 우주와 호흡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 고민하셨다고 해요. 예, 선배님의 이런 선배로서 멋진 모습 후배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참 그리고 이렇게 선후배가 함께하는 노래 예, 정말 너무나 멋집니다. 이번 노래도 너무 잘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필 씨의 새 노래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죠? 네. 그 기다렸던 만큼 멋진 새 노래가 나온 것 같네요. 많이 사랑받길 바라고 콘서트도 뭐 무조건 대박일 테니까 뭐. 자 8263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쭝디 제가 학창시절부터 다니던 신촌의 극장이 지난주 문을 닫았어요. 20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접하니 괜히 찡했네요. 아, 그랬군요. 요즘에 그 극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특히 그 멀티플렉스 극장들도 문을 닫는 소식들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그 극장가가 불황이긴 한가 보구나. 다들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OTT를 보는 걸 더 편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신촌의 극장이라고 하면 약간 그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잖아요. 학창시절의 추억 특히. 아 이런 곳이 문을 닫는 건 좀 저도 마음이 좀 좀 그러네요. 그죠?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뭐. 자 2914님께서 중디님 아내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내년에 강릉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네요. 저는 직장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강릉에서 알아보세요. 급작스럽지만 반대할 이유도 딱히 없긴 합니다. 오호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이 말은 결국 이구일사님도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야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저는 좀 찬성입니다. 두 분이 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가시든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만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인데 뭐 어디 가서 뭘 하든 어떻겠어요. 다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이글사님.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강호달님의 노래 준비했어요. 외로운 사람들.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607님의 사연이네요. 쫑디, 제가 올해 42살인데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아들이 대학 3년, 3학년 다니다가 또 수능 보겠다고 해서 고민이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 42살이 제일 신기한 나이라고 하네요. 누구는 아이가 대학생이고 누구는 이제 임신 준비를 하고 있고 누구는 아직 소개팅하고 있고 누구는 남편이랑 15년째 살고 있고 누구는 아직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제 친구와 저만 봐도 제 친구는 아들이 대학생인데 전 아직 소개팅 중이에요. 같은 모습 다른 장르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랜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9607님의 신청곡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 9607님 사연을 보니까 42살이라는 나이는 참 신기한 나이이긴 하네요. 정말 9607님 친구분들이 유독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 속에 그 친구들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이거 보니까 다 각자의 삶이 나름 너무 좋아 보여서 누구한테는 아 너무 좋겠다, 쟤는 이래서 좋겠다, 다 이렇게 저는 그들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네요. 아이가 대학생인 친구는 와 다 키워서 너무 좋겠다 이럴 수 있고, 누구 임신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아휴 새 생명 태어나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귀여운 아기가 나올까 뭐 이러고, 또 소개팅하고 있는 우리 9607님 보면서 친구들은 와우 네가 진짜 위너야, 야 소개팅 와 나도 너무 하고 싶다 막 이러실 것 같고 어쨌든 친구들 이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너무 행복한 좋은 모습들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과연 9607님의 소개팅은 언제 결실을 보게 될 것인가.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9607님.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9607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연락처,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571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저희 동네 체육센터 수영 수업에 항상 오시는 80대 어르신이 있는데요. 그분의 지정 샤워 자리가 있어요. 그 어르신 등장하면 다들 신속하게 자리를 비워주시고

하시고 불편함 없이 쓰시게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아이고, 진짜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같은 수영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그 어르신도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체육센터 다니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 어르신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 5716님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항상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마리아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뱅크의 가을의 전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

0: 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크테 언박싱. 10월의 밤하늘에 별이 천 개쯤 한꺼번에 떠오른다면 꼭 보러 가고 싶어질 것 같죠. 이런 낭만이 가득한 국내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요즘 여행 좀 다니신다는 분들 사이에서 당진 열풍이 분다고 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충남 당진의 삽교호 놀이동산은요, 세월이 묻은 간판과 오래된 놀이기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놀이동산 뒤편 논두렁에 서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 이상 너머로 커다란 대관람차가 걸려있는 참 묘하면서도 예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드라마 선지없고 튀어에서 두 주인공이 회전목마를 타던 곳도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해가 지면 땅 위에 흩어져 있던 드론 천대가 마치 별처럼 떠올라서 밤하늘의 대관람차와 당진의 명소들을 차례로 그려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약 12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고개를 들어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어우 충분히 낭만적일 것 같죠? 그리고 당진의 면천읍성 골목은요, 옛 우체국과 은행 건물이 카페로 변신한 곳입니다. 골목 전체가 마치 오래된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당진은 옛부터 술 이야기가 깊은 고장이기도 하죠. 봄철 아미산의 진달래꽃으로 빚어서 100일 가까이 익히는 전통주를 비롯해서 요즘엔 당진 쌀과 매실로 빚은 아미주가 인기인데요. 아미, 뭔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BTS의 팬 아미들이 그 팬클럽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일부러 찾아온다고 하네요. 낭만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하늘에 피어나는 천 개의 드론 불빛, 오래된 골목 서점에서 펼쳐든 책 한 권,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ELO의 Midnight Blue였습니다. 자, 요즘에 당진 여행이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까지 연휴니까 혹시 아직 여행 계획 없으신 분들은 당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한번 계획 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저녁 8시에 이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 쇼는 10월 17일까지 한다고 해요.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가서 직접 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제업구 튀어에 나온 회전목마가 여기에 있다고 하고 BTS 팬인 아미들이 이 아미주 사러 일부러 찾는다고 하는데 이 아미주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요즘은 정말 국내 여행도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여행 계획 세우다가도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내 여행을 갈까? 요즘엔 진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정말 너무 좋은 곳들, 아름다운 곳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여행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버릴 주말이 아쉬우니 재밌는 드라마, 영화를 더 열심히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CD, 화장품, 육포 등등 저희가 준비한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요, 10월의 주말인 만큼 우리가 아는 유명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을 풍경과 그 음악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다들 좋아하시는 작품이 아닐까요? 노팅힐 준비했는데요. 이 노팅힐 속 남자 주인공 휴 그랜트가 걸어가는 동안 계절이 봄에서 여름 또 가을 겨울로 바뀌는 아주 유명한 롱테이크 장면이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녀 줄리아 로버츠가 떠난 뒤 한 해가 흘러가는 걸 표현하는 장면인데 실제로는 같은 날 촬영된 다른 네 개의 화면이라고 해요. 여름과 겨울 사이 가을의 모습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좋은 계절임을 표현해주는데요. 그때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이 흐릅니다. 정말 잊히지 않는 신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을 풍경 하면 이 영화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가을 장면은 해리와 셀리가 친구로 지내던 시기에 등장하는데요.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각자의 꿈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죠. 그러면서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영화의 질문이 이 가을 장면에서 가장 무르익습니다. 특히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 가을에 어울리는 재즈 스탠다드 음악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It Had To Be You, 뭐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를 비롯해서 로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불러준 Our Love Is Here To Stay, 이 곡도 이 두 사람이 전화통화할 때 흐르는 곡이죠. 자, 이외에도 가을이면 또 챙겨보고 싶은 영화들 뭐 많이 생각나시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가을의 전설도 너무 멋진 영화고
맷 데이먼이 나온 굿윌 헌팅도 가을의 풍경이 가득 담긴 멋진 영화고요. 또 그 굿윌 헌팅에 등장하는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가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왜 또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작품도 가을 낙엽 가득 담긴 그런 작품이죠. 아유 참 이 가을에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영화 그리고 그 영화 속 명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자 그럼 그 장면들 떠올리면서 제가 선곡한 두 곡 함께 들어보실래요? 먼저 영화 노팅힐 OST 중에 빌 위더스가 불러준 Ain't No Sunshine 준비했고요. 이어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OST 중에 해리코닉 주니어가 불러준 It Had To Be You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담긴 가을 장면 떠올리면서 저의 추천 곡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영화의 가을 장면이 등장하면 뭔가 더 분위기 있어지고 막 센치해지고 그리고 그 여운이 좀더 오래 남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여름 영화 하면 뭔가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그 느낌이 들고 가을이 등장하면 뭔가 기다림, 그리움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계절이 그런 것 같아요. 노팅힐이나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런 작품들은 개봉한 지 정말 오래된 작품인데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돼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영화 오랜만에 또 다시 꺼내보면 예전에 볼때 놓쳤던 그런 디테일들이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봤던 영화 다시 꺼내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저 비디오 테이프 모았다는 얘기 제가 한적 있잖아요. 그죠? 자, 화제의 영화가 또한편 개봉했던데요. 바로 배우 구교환 씨 주연의 부활남 더 레드 입니다. 죽은 뒤에 72시간 만에 다시 부활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부활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캐릭터래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 이런 독특한 내용의 영화 속 구교환 씨의 연기는 또 어떨지 그걸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교환 씨가 이옥섭 영화감독과 부부였다는 사실이 공개가 돼서 또 이번 주 놀란 분들이 많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옥섭 감독님 굉장히 재능 넘치는 독립영화계의 스타 감독님이라고 하네요. 구교환 씨와 함께 영화 작업하면서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는데 아내가 감독하고 남편이 배우로 출연하는 그런 작품 곧이두 분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교환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드라마 속 OST 한곡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모자 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OST 태연이 불러준 조각.

0: 음악인의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 만나봐야죠. 먼저 7471님이 보내주셨네요. 전 영화 레미제라블 주말에 보려고요. 앤 해서웨이가 노래하는 장면 너무나 감동인데 다시 빨리 보고 싶네요. 신청곡 OST로 등장하는 앤 해서웨이의 I Dream the Dream 신청합니다. 야, 참. 저도 이 레미제라블 속에 앤 해서웨이가 노래하는 장면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잊을 수가 없어요. 노래를 너무 잘하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 그 캐릭터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와, 저까지 막 울컥했던. 아유, 저도 레미제라블 너무 좋아하는데 또 7471님 사연 읽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봐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5765님께서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양동근 이나영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 니멋대로 해라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OST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JM이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요. 그 노래 신청합니다. 이현우 씨의 원곡이죠? 이 곡을 드라마 속에선 JM이 리메이크 했군요. 자, 그럼 두 분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영화 레미제라블 OST 앤 해서웨이가 불러준 I Dream the Dream, 그리고 5765님의 신청곡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OST JM이 불러준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1: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추천 OST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67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컬러 오브 나이트라는 영화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이 영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재밌게 본 것 같긴 한데 와, 이게 어떤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영화잖아요. 아, 저는 이 브루스 윌리스 이야기 나오면 아, 마음이 짠해져요. 진짜 좋아하는 배우고 이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화를 무조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브루스 윌리스의 건강이 악화돼서 참 그 기력이 쇠한 그런 모습, 그런 소식 들릴 때마다 와, 브루스 윌리스가 벌써 저럴 나이가 됐나? 막 이러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비슷한 그 나이대에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아직도 건강하게 왕성하게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고 드라마도 찍고 막 그런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배우들도 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상대적으로 건강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아, 좀 마음이 그래요. 다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좀 팬들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2238님께서 영화 아비정전에 등장하는 맘보우마 마리아 엘레나 듣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오랜만에 장국영 영화나 볼까봐요. 아, 이번 두 분의 신청곡들은 다 이 배우 생각에 마음이 좀 짠해지는,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배우들이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6711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Color of Night OST 중에 로렌 크리스티가 불러준 The Color of the Night 준비했고요. 이어서 2238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아비정전 OST 중에 마리아 엘레나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다. 여러분들의 추천곡들, 추천 OST들 만나고 있는데, 야, 2238님이 신청해 주신 아비정전 OST 듣는데 장국영이 이 노래에 맞춰서 혼자 춤을 추던 그 장면, 아휴, 정말 눈에 선하네요, 진짜. 정말 명장면인데.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 OST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356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중에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계속 이 남자 주인공들 생각에 막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그런 작품들이네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참. 이 드라마도 저의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예, 너무나 좋은 작품이죠. 이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야말로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선균 씨가 우리 곁을 떠나서 더 이 작품이 소중해지고 또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3566님이 신청해 주신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중에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함께 들을까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OST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정승환 씨의 보통의 하루 들으니까 또 그 드라마 속 명장면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 남자 주인공 이선균 씨의 그 쓸쓸했던 뒷모습들, 표정들, 그러면서도 따뜻한 미소. 참 너무나 멋진 드라마였고 멋진 배우의 멋진 연기였는데 참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어요. 오늘 끝곡으로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재밌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 중에 수피앙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작품이고 굉장히 따뜻해지는 뭐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엔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 정도라고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4: 파울!
5: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내가 큰일 없이 하루를 잘 보낸 게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에는 참 고마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은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천사, 기쁜 날에도 마음이 힘든 날에도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보이지 않는 동행자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미카엘,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의 길로 이끄는 라파엘, 그리고 이 큰 천사들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수호천사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집에 나설 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고 말해준 가족의 목소리 뒤에도, 길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건넌 횡단보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겠지요. 예, 10월의 첫 금요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주고 계시겠죠? 오늘 오솔길에서 많은 수호천사님들과 함께 걸어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최선미, 심교린이 부른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듣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천사 한 분 만나셨나요? 뭐 날개 달고 내려오신 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사는 대개 날개 대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슬쩍 씌워준 사람, 길을 몰라서 두리번거릴 때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웃어준 사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았을까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만난 천사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문자가 왔습니다. 2037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문으로 아름다운 햇살이 들어오는 불금이네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수녀원 가는데, 돌아가는데, 와, 하늘이 그렇게 새파랄 수가 없어요. 5점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얼마 만에 우리가 이렇게 파란 하늘을 자주 보게 되지?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네요. 예, 5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죠. 예. 아,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마음껏 느끼며 즐기는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래요. 오늘도 모든 이의 근심 걱정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의지하고 불닥하는 네, 기도 요술길로 들어왔어요 하셨네요. 아, 그래요. 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 시간 이 마음속에서 느껴질 때마다 그래도 천사가 나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왔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수호천사 축일 맞으신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축하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예, 안젤로, 안젤라, 모든 성인 그 영명 축일 가진 분들은 다 오늘 축일이에 맞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저희 동기 수녀님 한 분도, 예, 김안젤라 수녀님이 계신데 오늘 축일이네요. 어제 제가 과자 두 봉지 어디서 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미리 축하해 줬어요. 예. 069 하나님, 저는 비교적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난 착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제 주변에 역대급 천사 같은 존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착하게 살았다는 것에서 끝날 일이지 사랑은 될 수 없지 교만해지지 마라 하고 직접적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천사는 하느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힘을 통해 만들어지게 돼서 천사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과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고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급 천사들이 제 옆에 있었다는 것에 무척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늘 그렇게도 많이 느끼셨군요. 그래요. 뭐 살아보다면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은 분. 우리 수녀원에도 그런 분 두 분 딱 두 분 계세요. 정말 모든 부탁과 뭐 이런 신분 뭐 힘든데도 다 근데 예스 예스 하면서 정말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웃는 얼굴로 항상 다독다독 해주시는 또 어르신 수녀님 있는가 하면 저 후배인데도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고요. 야 정말. 살다 보면 근데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아주 이해심과 또 사랑으로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분이 계시죠. 아마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역사라니까 대단한 것 같네요. 살아오는 우리 삶 안에서 예, 감사드릴 일들 한번 찾아보세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명선의 노래입니다. 엔젤.

박명선의 엔젤 듣고 왔어요. 디오니시아님 오셨나요?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실까? 전 오늘 천사를 만났어요. 어머, 오늘요? 네. 사실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바다에서 마음을 부여잡으며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조깅을 하며 달려오던 청년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맞아, 사실은 좋은 사람, 좋은 일이 더 많은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밝아졌답니다. 저 천사를 만난 거 맞죠? 아우, 맞죠. 그만큼 좀 어두워지려고 하던 마음을 조깅하면서 달려오던 그 청년이 정말 환하게 웃어주는 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참 천사네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변화가 있었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일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하고 생각해 준 그 천사. 아, 이렇게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면 사실은 저도 오늘 전철 타면서요. 전철을 탔어요. 근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 승객이. 그런데 제가 그냥 서 있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연세가 조금 들어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어머나 아니에요. 왜 멀리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곧 내려요. 곧 내려요 하면서 총알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아, 그분이 근데 어디 가셨지? 하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로 곧 내리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도 천사였다 싶어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일어나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조금 피곤하다 하는 마음으로 탔었는데 와, 저도 그분이 천사 같아요. 서현숙 아가다님. 오늘은 저의 천사는 저의 아들이었어요. 어머,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신 아들과 함께 가을 산행을 다녀오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더 돈독해졌어요. 사춘기라 둘만의 시간을 가져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와. 초등학교 5학년 벌써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군요. 요즘은 빨라요. 빨라. 모든 게 빨라. 그런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많이 잘 하셨군요. 와, 이렇게 그 풍경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경. 예, 손잡고 꼭 이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야, 사진. 어머, 사진 너무 이쁘다. 정말 엄마가 활짝 입고 웃고 아들내미는 또 V자로 정말 빅토리를 하면서 엄마 옆에서 그게 어떤 산일까요? 와, 대둔산 같기도 하고요. 와, 너무나 멋진 좀 높은 데까지 올라가셔서 이렇게 두 부자 뭐라 그러나요? 모자가 너무 아름답네요. 아유, 아마도 보니까 복이 많을 뿐 같아요. 얼굴에 복복하고 쓰여있네요. 어머니 얼굴에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먼저 세상에 모든 안젤라 자매님들 축일 축하드려요. 네. 안젤로라고 네. 성함을 또 세례명을 지으신 분들도 축하받으셔야죠. 네, 저는 이 일을 마치면 집에 갔다가 저녁 미사 드리고 차량 축복받고 고향으로 가려고 해요. 예, 아이고, 축복식도 축복받아야죠. 네, 차가 또 새로 마련되셨으니까요. 예, 연휴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또 부모님하고 또 지내다가 또 다시 만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집으로 가시는 길도 안전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글라라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찬미예수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아기 천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프로 임신센터에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라라 자매님. 아우, 참 쉽지 않은 기도 부탁일 텐데 이렇게 기도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시간, 아, 뭐 마음처럼 되지 않고 길어질수록 또 마음도 좀 지칠 수도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뭐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여정에서 두 분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자녀를 안 두려고 결혼을 했어도 그런 분들이 요즘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기를 기다리는 두 분 참 축복받을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주님께서도 또 두 분과 함께 항상 걸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글라라 자매님과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분이 아기 천사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축복해 주소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날에도 서로를 탓하기보다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 분을 돌보는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정성을 더해주소서. 무엇보다 부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두 분의 사랑과 희망을 지켜주소서. 평화와 용기와 사랑 안에서 받쳐지는 두 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기 천사를 만나는 날이 오도록 성모 마리아님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예, 함께 들었으면 좋을 노래 함께 선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노 주사가 부릅니다. 소원.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시면 참 좋겠죠. 예,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잊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푸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세요. 저 여기 이런 이런 일은 꼭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꼭. 예,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문자 바랍니다.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클라라 자매님 꼭 제가 조금 전에도 꼭 했던 여기도 꼭이네요. 아기 천사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결혼 생활한 지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안 생기면 본인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부모님 마음과 이 부부의 마음하고는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부부들은 아직은 아닌데 하면서 미루고 뭐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한시라도 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네, 아무튼 아이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셋이 면 더 좋고 뭐 필요 뭐 낳을 수 있다면 넷도 좋고 아이들이 다 자기 먹을 그 양식과 축복을 다 타고 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삶의 경제가 뭐 경제적 경제력이 뭐 진짜 뭐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뭐 좀 그렇죠. 좀 그렇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자 자녀들 많이 놓으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아기천사 맞이하도록 수호천사가 되어서 기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팡팡 밀어줄게요. 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믿고 앞으로 고고고 하셨어요. 와, 오늘 축일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안젤라 자매님, 네, 별빛사랑 안젤라. 이름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별빛사랑 스텔라, 거기다 안젤라 천사. 와, 그러니까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 클라라 자매님 그 부부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크리스티나님께서도 클라라 자매님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고와요. 자매님 가정에 주님께서 아기 천사를 안겨주시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두 손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뭐 기쁜 소식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그리고 디오니시아님, 네, 기도를 청한 자매님 가정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분명 귀여운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예요.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문자를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규환이님, 네, 간절히 원하시면 아기 천사가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유, 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요. 그 순간이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거룩한 순간이더라고요. 남편도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뭐 엄마는 아기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정말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2037님, 네,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사연을 주신 자매님을 포함한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모든 자매 형제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총인 아기 천사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렇게 또 오늘도 완벽한 문장으로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69 하나님, 네, 오늘 외출하면서 유모차에 탄 아가들을 여러 명 봤어요. 어머, 얼마나 예뻤을까, 그죠? 아가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이런 천사를 예쁘게 성장시키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두 분의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기특하게 여기셔서 꼭 아기 천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유모차에 있는 아기들 꼬물꼬물 안에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속는 때가 있어요. 그 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앉아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나. 요즘 이런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피식 웃으면서 제가 수녀원으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얼 바오로 바라기님, 네, 오셨네. 네. 주님, 클라라 자매님 부부의 아기 천사가 간절히 찾아오길, 네,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 마칩니다.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수호천사께 바치는 기도. 저희 수호천사님, 하느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보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천사님, 오늘도 저의 걸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조용히 하느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괜찮아, 함께 가고 있어 하는 위로를 제 마음에 전해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일을 알아보게 하시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천사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미카엘 대천사의 용기로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가브리엘 대천사의 기쁨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라파엘 대천사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수호천사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하느님께 가는 길을 끝까지 비추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더시커가 불렀죠? 이끌어. 와, 멋진 노래였어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디오니시아님께서 예, 수호천사 축일에 아기 천사를 위한 기도라니 우리 주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호호호. 그러게요. 이 천사 축일에 또 아기 천사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말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오솔길의 기도는 하루의 힘든 일을 씻어주는 4시의 수호천사네요. 와, 멋지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 참 이것도 수호천사께서 또 떠오르게 해주신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기 지금 같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호천사님 너무 많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애청자 모든 분들에게 수호천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마이크 앞에 앉았었거든요. 예, 1231님, 네, 제가 대체 휴일과 한글날에 새벽 첫차 이용하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 무슨 일을 하시나요? 1231님, 한글날, 그러니까 9일과 5일에 새벽 첫차를 이용한다고요. 예,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 첫차라고 하니까 기차 같기도 합니다만 아니면 고속버스? 아무튼 무사히 잘 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천사님이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8196님. 요세피나가 넘어져서 어깨 골절 입원 3주 만에 실밥 제거하고 퇴원, 오전 미사 참례하고 병원 잘 다녀왔어요. 그동안 고생한 남편 요셉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했네요. 저도 용 해야겠네. 어머, 정말 남편 되시는 요셉님 너무 고맙습니다. 3주 동안 뭐 거의 옆에서 팔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들어서 해주셨겠네요. 저희 수녀님도 어깨 무슨 힘줄인가요? 뭐가 끊어져서 수술하신 수녀님이 완전히 도시락, 큰 도시락 통 같은 거를 옆에 끼고 계속 24시간 그러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마리아 수녀님도 참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요. 어깨 골절이었으니 또 고생하셨네요.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조금은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또 미사 참례. 야, 참 이 신앙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신 부부신 것 같아서 축복을 정말 주실 것 같고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오늘 더 두 분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만난 거 잡수세요. 제가 뭐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로라도 예. 김대형 베드로님, 네, 수녀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나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계시는 거죠? 예,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라도 환영하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딱 남기신 게 너무 재밌네요. 네, 다음 날에는 한번 더 좀 길게 얘기 나눠주시면 더 재밌겠죠? 예, 이제 단상 들어갑니다.

천사를 생각하면 하얀 옷에 날개를 달고 어딘가 우아하게 떠있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천사들은 이상하게도 날개가 없었습니다. 어떤 천사는 장바구니를 들었고 어떤 천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어떤 천사는 버스에서 제 자리를 잡아주느라 여기 앉으세요 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목소리가 큰 줄은 몰랐습니다. 예. 또 어떤 천사는 제가 뭘 잔뜩 들고 끙끙거리고 걸어가면 말없이 다가와서 하나를 들어줍니다. 천사는 꼭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얼굴로 아주 평범한 하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두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면서 하느님께서 참 여러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싶지 않나요? 저는 천사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싶네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함께 걸어주세요. 예, 여러분의 저녁 시간도 하느님의 평화와 수호천사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이웃 안에 계신 주님 남겨드리고 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 이상범 예로니모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회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강론.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의 그리스 말은 파이디온인데 본디 이 단어는 10살 아래의 아이나 유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에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린이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말로는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란 어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하느님께 딱 붙어 있는가? 과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부족하며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파이다 고고스, 보호자, 곧 수호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을 지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수호천사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수호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빌며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서찬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바닥에 발을 딱 붙이고 꼼짝도 하지 않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이름을 불러도 꿈쩍하지 않던 강아지가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는데요.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강아지들의 산책 거부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강아지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점잖은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말 잘 듣는 척, 얌전한 척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던데요. 보호자 앞에선 마음껏 때를 쓰다가 누군가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을 바꾸는 게 꼭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 편한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솔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들도 정말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호자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고집을 부릴 수 있을 만큼 편하다는 뜻 아닐까요?

0: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아이유의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몇 종의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보면서 예전에 키웠던 치와와 한 마리가 떠오르네요. 그 치와와는 무언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때가 되면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꼭 본인 혼낼 때만 그래가지고 참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닌데 뭔가 참 강아지들이 그런 거를 참 잘 알아듣는구나 라는 거를 떠올려 보게 되네요. 예전에는 사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행동 습성에 대해서 지금처럼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지금은 여러모로 참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볼 수 있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든지 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예전보다 좀 더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간의 고지능 견종들이 사회적 평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서 보호자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얌전해지는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강아지들도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조금은 의식하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동물 역시 인간처럼 그런 사회적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10월 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Give Love.
1: Why baby? 뭐가 문제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9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생과 10개월째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잘 맞아서 절친이라고 부를 정도로 금세 가까워졌죠.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의지가 되어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동생이랑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마주쳐도 동생이 먼저 눈을 피하고 지나칩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이렇게 서먹해지고 나니까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이렇게 멀어진 게 더 허무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싶다가도 괜히 어색한 사이에 말을 걸었다가 더 이상해질까봐 망설여집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생과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관계 회복이 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흐려져야 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이유를 모른 채 간직하게 되는 관계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풀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인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지 모르니까요. 그 동생에게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지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연자님께서 그냥 이 관계를 흘려보내기에는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풀지 못한 관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말을 꺼내면 어떨까? 괜히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곤 하니까요. 신부로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제 관계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한번 대화를 시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가장 크겠죠. 하지만 우선은 그 마음을 조금 뒤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상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들어보는 겁니다. 잠깐 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내 마음도 조금 전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말을 별로 안 하게 된 거는 사실이고 나도 또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왜 나를 피하느냐고 묻기 전에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는 다르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정이 나올 수도 있고 서운했던 일을 듣게 될 수도 있겠죠.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볼 수 있다면 들어보는 것이죠.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우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한다고 관계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묻지 않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거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안개를 조금 헤쳐나가는 일 같아요. 모든 이유를 알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을 나누어 보는 것. 그렇게 해야 기다릴지 다가갈지 조금 거리를 둘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의 미션은 둘이 마주칠 때 가볍게 안부를 한번 건네보는 것입니다. 코린토 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462님, 오늘 퇴근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연휴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무조건 마감을 해야만 했네요. 다행히 버스가 끊기지 않아서 버스에서 신부님 목소리 들으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라디오 들으시는 시간이면 밤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너무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이 정말 많이 늦으셨네요. 그래도 또 우리가 쉴 수 있을 때 쉬어줘야 하니까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로 푹 쉬시고 또 하루 그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9953님, 대학 때 전공으로 꿈꾸던 직업 대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와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동료들도 좋지만 가끔 새벽에 깨어나면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거였나 하는 질문이 밀려옵니다. 더 늦기 전에 취미로 시작한 사진을 더 파고들어 프리랜서로 전향해야 할지, 안정된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큽니다. 주말마다 출사 나가서 카메라를 들면 에너지가 되살아나지만 현실적인 책임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내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은 밤입니다. 저 같은 고민 다들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맘처럼 잘 안 됩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택했는데 그때부터 좋아하던 것이 좋아지지 않아지는, 오히려 싫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겠죠.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내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는 길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진 업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업으로 택하는 순간 더 이상 사진은 나에게 있어서 취미가 될 수 없는, 재미없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아, 내 일이 또 괜찮구나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8044님, 올해도 벌써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관심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 영화처럼 저에게 딱 맞는 연인이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역시나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런 인연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나이도 이제 40이 넘어서 소개팅을 어렵게 하더라도 눈에 차지 않는 사람만 나오고 시간 낭비 같고요. 그냥 혼자 살려고 해도 공기가 바뀌는 이 시기가 오면 역시나 또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싱숭생숭해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면 틀어주세요. 네, 우리가 30대 후반 즈음부터
말씀하신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연애하기 좋았던 때가 있었고, 나중에는 연애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쉽지 않아지고, 더 만나는데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내 에너지도 없고, 그런 게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야 하는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명찰하게, 그거를 따져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또 사랑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싱숭생숭하신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남은 몇달 동안 또 우리가 너무 마음 차갑지 않게 또 따뜻한 몇 달을 또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고 올게요.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의 싱숭생숭.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홍주 순교 성지입니다. 충청남도 홍성,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홍주 읍성은 말끔하게 정돈된 돌담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아늑한 산책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즈넉한 성곽 안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무거운 역사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홍주 읍성은 한국 천주교 2대 순교 성지 중 하나로 성안 구석구석이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끌려 들어오던 동문 조양문부터 혹독한 신문이 이루어지던 동원 안회당,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생을 마감한 홍주 감옥까지 읍성 전체가 박해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홍성의 순교자만 212명, 무명 순교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청도 최초의 순교자 복자 원시장 베드로는 3개월에 걸친 매질에도 굴하지 않자 우물물로 얼려 죽이는 형벌을 받았고, 성 다블리주교와 성 모방신부, 성 샤스탕 신부 등 6명의 성인도 바로 이 홍주 감옥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수와 교수, 생매장에 이르기까지 차마 말하기도 힘든 방식으로 순교한 이들의 시신은 성벽 너머로 내던져졌고, 홍성천과 월계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부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순교비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순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홍성은 최영 장군,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성산문 등 수많은 충절의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한데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흔적과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의인들의 발자취가 한 공간 안에 함께 서려 있는 곳, 충남 홍성 홍주 순교 성지였습니다.

조용필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여유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빌리 알리쉬의 Birds of the Feather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코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코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9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엄마와 이모가 싸우면서 벌써 5년 가까이 이모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 엄마에게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입장에서 하는 말 같고 정작 이모가 무슨 이유로 연애를 끊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 이모랑 3년 정도 같이 살기도 했고 제 졸업식마다 항상 와주실 정도로 정말 친했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발길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모한테 도움받은 것도 참 많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어렵게 컸고 사춘기부터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라다 보니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모는 늘 엄마랑 엮여서 만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서먹하게 굴었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모 입장에서는 저한테도 서운한 게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끔 연락은 드려봤는데 받아주시긴 해도 자꾸 돌려서 피하시길래 이모 마음이 불편하실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용기 내서 인사드리러 가도 되냐고 연락드렸는데요. 말을 잇기도 어렵게 피하시더라고요. 이모가 보고 싶은 제 마음은 욕심인 걸까요? 속상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싸우면서 왕래가 끊기게 되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친척들과의 만남이 계속 썩 편하진 않았는데요. 외가는 돈 문제로 연락하지 않게 된 지 오래됐고 친가는 대부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늦둥이다 보니까 주변에 대화 나눌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명절에 가기는 했지만 좀 서먹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친척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연자님에게 이모는 어떠셨을까요? 함께 살았던 시간도 3년이나 되고 졸업식마다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엄마를 통해 만나긴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쌓인 시간의 기억들이 있죠. 그러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모는 어떤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엄마와의 일이 아직 힘드실 수도 있고 사연자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복잡하실 수도 있고요. 나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요.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나 생각이 들겠죠? 어릴 때는 몰랐던 고마움이 뒤늦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모가 만나주지 않으시는 이유까지 모두 내 잘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이모 사이의 갈등은 사연자님께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나와 이모의 관계겠죠. 나는 이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 5년이나 기다리긴 했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음도 쉽게 그만큼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연락하려는 마음까지 거둘 필요는 없겠죠. 다만 매번 만나자고 부탁하기보다 안부를 끊임없이 전하는 정도로 이어가면 어떨까요? 이모가 생각났던 날 함께했던 그 기억을 짧게 전할 수도 있겠어요. 졸업식 때 이모가 와줘서 고마웠던 기억이라든지요. 그 말에 바로 답이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고마운 마음은 전할 수 있겠죠. 다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멈추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다린다는 것이 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가끔 안부를 전하면서도 만남을 재촉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게도 보고 싶은 마음은 또 전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보고 싶은 때와 이모가 만날 수 있는 때가 다를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을 전하되
이모의 마음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안부 전할 때 이모에게 고마웠던 기억 하나를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필립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애본 오픈다드림 최유리의 안부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혈연과 학연, 지연처럼 세상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은 뭘까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바로 하느님 아닐까 싶은데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수호천사의 존재입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하느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수호천사 기념일인 오늘 그런 천사들 기억하시면서 힘찬 하루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2일 그대에게 평화를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석소영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 누굴까? 하느님 아닐까 싶은데요.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또 보내주셨죠.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나의 수호천사, 또 나의 주보성인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어떤 수호천사의 존재를 느낄 때가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도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아, 이건 정말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천사들을 기억하면서 힘찬 하루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또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자케오 나무의 복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 내 곁에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난세. 자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희가 의지할 모든 것을, 저장된 모든 빵과 저장된 모든 물을 없애버리시리라.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원로, 장교와 귀족, 고문관과 장인과 마술사를 없애버리시리라.

것이리라. 그런 다음 나는 풋내기들을 그들의 제후로 세우고 철부지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저마다 제 이웃을 괴롭히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천민이 귀인에게 대들리라. 저마다 제 집안의 형제를 붙잡고서 자네는 겉옷이라도 가졌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게나, 이 폐허를 자네 손으로 맡아주게나 하고 간청하리라. 그러나 바로 그날로 그는 소리쳐 말하리라.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겉옷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게나.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희온전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라. 의인들은 잘 되고 자기가 한 일의 성과를 누리리라. 악인은 불행하여라. 그는 잘못되리라. 제 손이 저지른 대로 되갚음을 받을 것이다. 나의 백성을 아이들이 억누르고 여자들이 다스리는구나. 아,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주님께서 재판하러 일어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원로들과 고관들에 대한 재판을 여신다. 바로 너희가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너희의 집은 가난한 이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가득하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얼굴을 짓뭉개느냐.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을 부리고 목을 빼고 걸어다니면서 호리는 눈짓을 하고 살랑살랑 걸으며 발질을 잘랑거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이마를 벗겨 보이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는 폐물들을 없애버리시리라. 발찌와 태양 목걸이와 반달 목걸이, 귀걸이와 팔찌와 머리쓰개, 모자와 발목걸이와 가슴띠, 향수병과 부적, 인장 가락지와 코걸이, 예복과 덧옷, 장옷과 손지갑, 망사옷과 아마속옷, 머리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시리라. 향수 내음 대신 썩은 내가 나고 허리띠 대신 밧줄이 감기리라. 곱게 따았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호사로운 옷 대신 자루 조각이 감기리라. 정녕 아름다움 대신 수치가 자리 잡으리라. 너의 남편들은 칼에 쓰러지고 너의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넘어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이 슬피 통곡하고 시온이 황폐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네, 한편의 뮤지컬 같은 곡이었죠. 신상곡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이사야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했어요. 민들레 프리스카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감기 빨리 나으세요. 묵주기도 성월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너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또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불편한 목소리를 듣게 해드려서 어쩌죠. 죄송합니다. 얼른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어제보단 좀 낫지 않나요? 아닌가? 얼른 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준비하고 있고요. 3434님은 안부용의 살아계신 주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인데요. 네, 장문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긴 사연도 좋으니까 네, 사연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신청해 주세요. 축일 축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아무것도 너를 듣고요. 이어서 안부용의 살아계신 주 이어드립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 회 아무것도 너를 이어서 안부용의 살아계신 주 듣고 했습니다. 수호천사 기념일인 오늘은요, 천사를 의미하는 안젤라와 안젤로 축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하는 수호천사를 하나씩 두었다고 하죠. 천사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 선행을 하도록 인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영적 피조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7일로 외 10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변에 천사 세례명 지닌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 건네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기억하는 하루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비스 꿈이 부릅니다.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노비스 꿈에 천사들보단 못하게 만드셨어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으니 작은 이들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도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최선미와 심규린이 함께한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띄워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0: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

0: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연중 제26주간 토요일 오늘 미사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노수환 두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연중 제26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시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자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욥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께서는 지각 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의 여생에 지난 날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어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 결이소 1,000쌍과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아들 7과 딸 셋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크치야, 셋째 딸을 케렌 하푹이라 불렀다. 세상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남자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살면서 4대에 걸쳐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욥은 늙음악까지 술을 다하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당신의 계명을 제가 믿사오니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소서.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고통을 겪은 것 제게는 좋은 일, 당신 법령을 배웠나이다.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주님, 당신 법규가 의로움을 전하나이다. 고통을 겪어도 저는 마땅하옵니다.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당신 법규대로 오늘까지 서 있나이다. 만물이 당신을 섬기나이다.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이 몸 당신의 종,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법을 깨달으리이다.
2: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소서.
3: 당신 말씀

0: 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에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증거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진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2: 참이 예수님.
1: 참이 예수님.
2: 교우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하느님의 뜻을 매 순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수할 일도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일도 무엇보다도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 같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상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낼 대상을 철부지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철부지란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무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느님을 알아보기 어렵고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곧 자신에게 하느님의 인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제1독서에서 욥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명예에 걸리고 외로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지난 뒤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깊은 내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있다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인간적 실현 뒤에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을 깨달은 것이죠. 하느님께 함께 살아간다는 이 인격적 만남은 욥을 더욱 겸손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는 하느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작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공이나 능력,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분께 사랑받고 있고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각자도 제자들처럼 하느님께 파견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반드시 특별한 지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고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한마디, 참아주는 마음,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자선, 다른 사람을 위해 조용히 바치는 기도, 바로 이러한 작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많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조용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강하지는 않지만 제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저의 작은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나의 수고스러운 삶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선물 포장을 다시금 풀어보면서 내 인생 상처를 켜켜이 지우고 있는 하느님 사랑을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에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러 얻은 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음을 더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2: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군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0: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미난을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성 마리아와 그 매필이신 성조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0: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세론에서 보호하시어 목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있으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1: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우리 민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요, 고조선을 세운 날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로 지금 달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편의상 양력 10월 3일에 개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면서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원래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개천절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소개해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개천절이구나. 네, 오늘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바꿀 수는 없지만 홍익인간도 이념이니까 모두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또 꿈꾸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라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월요일도 쉬는 날이더라고요. 히히히. 너무 신나죠? 사흘도 쉴수 있어요. 추석 연휴가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 사흘 쉴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또 제가 고른 성가 가사 노랫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 텐데요. 박세환의 묵주 그리고 피데리아의 주내 맘에 들어오는 소리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또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 한없이 묻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난 십자가를 내 위에 그린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느낄 때, 그럴 때마다 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본다. 나와 같은 마음이셨을까? 십자가 위에 주님께 묻다.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먼저 겪으신 걸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나요? 난 작은 시련조차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위해 약한 날 대신에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마음을 묻다. 나와 같은 마음이셨을까? 십자가 위에 주님께 묻다.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먼저 겪으신 걸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나요? 난 작은 시련조차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위해 약한 날 대신에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마음을 묻다. 그 길에 나를 묻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박명선의 묻다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박명선 자매님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와닿죠. 박명선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왜 이런 슬픈 고통을 주실까 막 하고 생각하다가 십자가를 봤더니 나보다 훨씬 억울한 분. 나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엄청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가끔 힘들 때면 이 곡이 생각나서 혹시나 또이 곡이 위로가 될까 싶어 네,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8568님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주의에 따르기로 간절히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 손주는 훨씬 더 예쁘다면서요. 얼마나 예쁠까. 궁금하네요. 기분 좋은 또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딸, 첫째 딸을 이제 첫 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예뻐하면서 며칠 이렇게 데리고 제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해서 있다가 집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어? 누구랑? 이랬더니, 애기랑, 라헬이랑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아버님도 손주랑 또 사랑에 빠지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곡 조금 이따 띄워드릴게요. 사영애님은 제법 쌀쌀하지만 기분은 상쾌하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운동하기 딱 좋은, 걸어 다니기도 참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주님의 계절을 살아야 하니까 이 곡을 골라봤어요.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류선영이 부르는 주의 따르기로 8568님 축하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사영애님께는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올게요.

류선영이 부르는 주의수 따르기로 이어서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에발도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로 머리 색깔에 따라서 검은 에발도, 흰 에발도 이렇게 불렸다는데요. 사제가 된 후에는 선교사로 발탁되어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지금의 독일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 중 개종을 두려워하는 이교도들에게 죽임을 당했대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디오니시오, 성녀 칸디타 등 19분이 계십니다. 혹시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오늘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의 날개, 우리 마음 속에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날개 우리 마음속에 듣고 왔어요.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일찍 철들기를 바라고 또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철부지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철부지에게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면 하느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철부지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라우다떼가 부르는 너는 특별하단다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72명의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다며 열띤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성과나 능력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를 짚어주십니다. 마귀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봉사자인지를 따지며 자만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나약함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은 무언가를 해내는 능숙한 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하느님의 마음에 그분 하늘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약하고 철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연중제 2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남산성당 보좌 서찬석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0: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상 위에 생감자 하나를 올려둔 사회초년생. 왜 감자를 올렸냐고 물었더니 아직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일 우왕좌왕하는 자신이 꼭 감자 같아서래요.

참 솔직한 말에 속상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생감자도 물을 잘 주고 잘 돌보면 어느 순간 싹이 올라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뭘 했나 싶고 남들은 한참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 자리는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잘 돌보다 보면 언젠가 작은 싹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박기영 시작으로 2026년 10월 3일 토요일의 문을 열고 시작했습니다. 감자. 감자가 사실 물도 안 주고 베란다에 툭 두기만 해도 싹이 쑥쑥 올라올 때 있죠.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올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돌아보면 그동안 견딘 일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조금 달라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당장 없다고 벌써부터 실망하지 않기. 아셨죠? 토요일 일부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보기들 신청곡에 행여와에서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Fly to the Sky Sea of Love

우씨는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4012님. 창문 열고 운전하기 너무 좋은 요즘이에요. 문득 운전 처음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운전하면서는 창문도 못 열고 에어컨도 못 켜고 그냥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집중하던 시절이 떠올라요. 라디오 틀어놓는 것도 정신사나워서 다 끄고 운전했었는데 지금은요. 라디오도 듣고요. 창문도 열고요. 창문에 파란 쪽도 턱 올려놓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운전을 하는 김여사가 되었네요. 그쵸. 저는 그 뭐 이렇게 차에 손 올려놓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재채기도 하고요. 재채기 할 때마다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눈을 감게 되잖아요. 이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섭기는 하지만 아 또 이제 이렇게 또 멋진 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끼면은 빵빵도 해보고 운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은 빵빵도 하고 막 멋있는 오여사가 됐습니다. 오여사가 노래 듣고 올게요. 4012님께서 신청하신 터치드의 하이블리 그리고 타카피 글러리 데이즈.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종의 감사 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 주에 대천 사축일이 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축하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있어서 오늘 뒤늦은 축하와 함께 신청곡까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생일이랑 축일 축하 기간은 일주일이라는 거. 1118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3 수아 미카엘라의 생일이에요. 오늘은 생일, 내일은 미카엘라 축일. 기쁘게 축하를 연이어 하게 됐네요. 복귀도 함께 듬뿍 축하해 주세요. 지금 저는 생일상을, 딸은 등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건강하게 감사하며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딸의 수행평가 중 하나인 연주곡 쿨의 아로아 신청해요. 중3 수아 미카엘라의 축일과 생일 복디 이모가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근데 중3 수행평가곡이 쿨의 아로아면은 이거 너무 선생님 취향 아니신가? 수아 미카엘라에게 아로아는 너무 옛날 노래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무슨 수행평가였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대천사께서 지켜주시니까 무조건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아 미카엘라의 축일과 생일 축하 노래로 쿨의 아로아와 함께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것도 너무 복디 이모 취향이죠? 핑클의 영원한 사랑까지 한 곡 더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난 화요일 이리온 서재 퀴즈에서 국제결혼을 문제로 냈었습니다. 그때 보기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신청곡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0077님, 국제결혼이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이 지구별에서 짝이 그렇게 만난다는 게 정말 신비롭네요. 노래 홍연이 생각납니다. 이 홍연이란 거 안예은님의 노래죠. 그 세상에 그 되게 무서운 노래잖아. 단조로 부르는 노래잖아.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하, 너무 낭만적이잖아. 그 시를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둘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꼬여버려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인연은 있다. 가을이 쓸쓸한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낭만적인 계절이니까 우리 같이 이 아침부터 낭만 넘치게 신청곡 나눠볼게요. 0077님이 말씀하신 안예은의 홍연, 유주, 호랑, 수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2362님, 제가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커피도 끊고 따뜻한 차를 내려서 마시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향긋하니 기분도 좋고 기분 탓인지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내가 나를 잘 챙기는 것 같은 마음이 참 좋은 요즘입니다. 라고 문자하셨네요. 맞아. 이렇게 커피를 아무리 좋아하는 복디도 가끔 차가 땡기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2362님은 주로 어떤 차를 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차 마시면서 나를 챙기는 이 기분 너무 좋아 라고 하실 2362님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기분 탓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드시면 정말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요. 그 기분 만끽하시면서 가을에 맛있는 차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더 맛있게 하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죠. BGM으로 신청해 주신 폴킴 초록빛에 한 곡 더 얹어서 케이시의 그때가 좋았어까지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을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도 함께 할게요. 1부 끝곡은 구름, 꽃입니다.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 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7: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8: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11: 폴!
12: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0: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3: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TK.
1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5: 가톨릭
16: 평화 방송.
15: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신혜성 같은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토요일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콜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이어집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노래는요, 슈퍼주니어 You 21 Go Away.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월요일 오프닝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감사한 인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좋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얻는 날이 있으면 잃는 날도 있고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도 있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지 내 삶의 모양이 완성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저 이것도 내 인생의 한쪽 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날만 모아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 그 양면을 모두 지나오는 것이 내 인상이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소수빈, 더 아름다워져. 태연, 조각.

CB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는 보리꼬리, 아보카도, 설레리. 원래 이름보다 더 귀엽고 막 정감 있는 그 시장 할머니표 장명법 이야기했었죠.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표현도 사람들이 자꾸 쓰다 보면은 어느새 익숙한 말이 되면서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잖아요. 자장면이 짜장면이 된 것처럼요. 말도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좋은 마음도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건네다 보면 어느 순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뭐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누군가의 실수를 넓게 봐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따뜻함은 특별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테니까 말이죠. 좋은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굳어지듯이 좋은 마음도 이 세상에 오래 남아서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적, 당연한 것들, 여은, 이젠 잊기로 해요. KCM, 그댄 내게 가장 예뻐요. 세 곡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도 갑자기 하루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길을 찾는 것도, 연락을 하는 것도, 결제를 하는 것도 휴대전화 하나에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있죠. 인터넷이 잠깐 끊기기만 해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 보면은 우린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내 일상까지 전부 맡길 필요는 없겠죠. 휴대전화가 없어도 산책할 수 있고 뭐 책 한 권 펼칠 수 있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쯤은 할 수 있는 사람. 스마트폰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안에서 나의 일상을 채우는 건 결국 나여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콜드, 없어도 돼. 백현, Love Again. 솔 원슈타인 곁에 있어줘. 세 곡 듣고 올게요.

스 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바쁘게 살았죠?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어요. 조성모 아시나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영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거기에 황금 연휴까지 열린 반가운 주말이죠. 아무리 다양성이 좋